0: 당시 내가 상견 대표님 내가 중국 그 사촌들 같이 그 지청 오고느라
1: 아리야
0: 아아 근데다 어찌 야치가 다 갈까 지금 더 남고요 어찌 투타라요나 뭔가 투타는 뉴트캅스 다 청당 탄노가 고니 다 지금 대뉴라요나 다 세등 그 고니 단들 같이 그 뉴주시 개침도다 카크스 그 테크 그 뇨 숭엔들까 마티에 테름단들까 마티에 테크 그 니즈도나 양들기 아데인즈 그 테름이나 죽고다 긍그시 고나라 시고요 지금 다브르 요 뉴즈마 그 같이 그 요가
1: 아리야
0: 원래 기초한 거 같아요 어제 된적 같이 다 들까시 그 뉴즈 카프스요 시가 소울티니 디케 뉴즈 이렇게 친다
1: 아리야
0: 다시 원래 다시 좀더 나아질까요? 나 고마요. 나 다시 좀 되냐시 봐 정말이요. 다 아니네 고산테 다시 스스로는 딱다. 좀 이제 좀선 들까지 소송이 있었다네. 커플트 다 소타가 기계나 싶어요. 나 좀더 나아질까요? 나 다시 좀 되냐 또 봐야 나아질까요? 티요. 티도 안 바뀐다. 다 송이 고마르까 그 희사르까 좀 이제
1: kutsuga njina denjig ne kaktag xie ju tani lobra ga njimjig ka kori ganda lakchi xie ju da achang ka chiga
0: re
1: dina dirang lian cina xiga daitang di kor ni kapda yinu kwa chan chi dina kapka dimu
0: ya dimu nongba dimu
1: ya ya

0: 회로수랑게 초아트 칼음박이 제존을 다쳐졌고 나서나 도착시던 스터먹디 죽으시죽이 찾다 회로군 아주 뜻은 시죽이 찾다 회로군 아주 그거는 오키 땅막 회로고 루르즈라카니 아따무즈리 따무즈나 원데도 꽃치즈레즈나 그 저기 다 산타게 머그즈리 탐코키 머그즈고 너라다 아르그니 오케 시기 다르사게 또 무진 달는 게 아르그니 셋나 아르그니 다르사게 또 무금 머그즈 마릴라 엄청 그 휠과 시기 가니기 또 무금 머그즈리 휘즈 죽나 침무즈 셰고 그즈나 아르빠 능퍼챙 랩 친드크로 마저친 시와스마 조아이 놀라랑니 람반드라지 다 휠군이 다 치드레 치군고 이군은 무척이 시와 스마니게 다 휠룩이 고쳐라지 군우게 오케 휠룩게 기케케랑사 환주르글라케니 지리는라 휠룩글라케니 오케 뜨무게 원토이니게 아 뜨무게 머그스리
1: 다 가르손 되는 걸 없다 심무고 소마 소마이나 싶고 뒤 한 식게 식을 섬정 거 소마 아다 더니 리릭 그나 싶고 리큰 같아나 오누게 아 다니 망아즈가 손게나 휠룩은데 가시너들이 회자 차나서 주가니 예시가 뭔가 뭐
0: 아리리
1: 옛날에 아무게자 요크메니 데 사스라 란트르게 차라 요크메니 또 뭐여리 뭐
0: 아리
1: 데더나 회자한테 식 다 준데 칸드 메라타 군즈르라
0: ཁྱི ཕྱད མ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만든가 지글한 거가 만든가 지글한 거다 만든가 지글한 거는 그 크게 뜨글 함선 때도 그 때도 걸어준 거고 때도 걸어준 거 때로나 어따 만든스니 왜라 돈정아 지글한 거가 때도 그 할지 소중 좀 뭐다 되게 잠바가 후차 때 돈들 그 잠바가 때 지금 쳐가 어 또 무슨이 되게 전에 따 소친아 지글한 거 또 소친 게 돈는 게 따게 할지 때도 그 전한 거 따티 너네 털선 손스게 다주 챌린이라고 내지나 죽게 다치 챌린이 그러잖아 그런 게 챌리기 다주 그런 게 긴 쿠트라 되게 했다고 봐 되게 이제 또 휠군데 또 그게 안서 오늘 안 다 아주게 그런 거 먹이 매니기 휠군데 휠은 죽는 쫓지게 쳤다 죽은다라 그런 거 가치게 쳤다 그런 거 상큼 수주게 쳤다 휠군 다 휠은 죽는 시즈게 부즈게 너무 선전 너무 그놈을 되게 시게 휠군이나 아다 그저 뭔가 힘이 너무 뭔가 네 다를 얼 도무고 식적 보면 대치들에서는 그 아무게 잠바요 건 말이 그 가숙들이까 그저 강아티나 가군 그 그저 티탄 같은 거 같은 거 그 그저 대티던 거 어다 도무지리 다 도무지나다 쪽이 쓰게지 챌리게랑 생기 도무지인지 나 챌리게랑 생기 다 쪽 소자 있는 게 이게 다와 다 쳇고 있는 게 리셰바 다와 아 되게 지금이 딱히 되게 린즈 봤다고 단도무기 다 초촌즈나 주 아다 무슨 봐라 단도무기 첼리 손즈나 그런 게 첼리게 망자티 희군 한체니 제가 젠즈기 있구잖아 주 젠즈기 있구잖아 젠즈기 시샤티무 망히고 가지 아 딱히 제게 쓰는 게 그 젠즈 수도무 뭐였구나 아 제게 쓰는 게 젠즈 수 젠즈 치기 있구노게 도무 뭐게 영 되게 쉽게 시샤티 치다잖아 주 젠즈기 쉽게 그런 게 있고 치텐데도 그래 공팔한 유가 아 뛰지 그래 되게 한체니 주 그라 인가 가숙도 가는가 그라 가숙도 휘든 존나 저냥가 가지나 냥가 따지라 저 롱탄나 가지나 롱탄나 따지라 저 루르자 가지나 저 루르자 따지리 저 르기종 신직자 가지나 저 르기종 신직게 되게 휘자 따지라 어다티 나는 게 첼리거리 됐던 속에 따지나 이르체 용노 따테이너 따 휘자 탐치고 얼구나 따 휘멍 얼빠 얼빠 체위지즈라 저거 tumuzgola wala tumuzgona titukula ranga tki kei to ma re ta jong jang gu chi ta zu ni hu cha ma ti tong na ta te jong jang ma ta zi ta kang ren du ti du ko ta ti re sa wa tang ni ye ker man ji shi gi ta sa wa kang ni sa wa ti du ko zong tong na ye ka rang shi ki rang ge ni yo ka wala sa wa zong tong na ye ka yo ka ta ti ku ta hu cha lang gu chi dam si shi de tong zi lo ju ti du ko zi ge zu zi re nu ki
1: 폴론데 예코르 타츠 다 르츠 소수고 후잔도 동도 로코르 타츠 알흐튼글라카니 카카인 게르라 시기다 저르간다
0: 타티 알흐튼글라카니 다 른가 후든 죽잖아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사디 달급이 책진이 접셔토레 제급지 주시 시진핀 비시 케크즈 상해 냠디 산직 등 냠디 제진 속라시 버마슬 카싱다 잔님 등 고름 담빈 잠능 내몽진 틈문기 달불 등티 생활디 정식 등 림튼치 고라수 제충 원지 세기시피 송실 개칭능 시진핀 기단도네 등디 진속디 냠디 제속진이 버 흔놈바 등 잠능 내몽진 전지를 무요비 상해 냠디 산직 제충 등 고라수 제충 태성다 동위 대럽진 간청 커슴 럭버 무요레 당급은 잠능 그 로브진 폰질라 Jonirgin Pinjin Jonji Yola, Zahang Ranglitan, Shoshang Rangli, Sonchu Ranglipchir, Doshuk Sajojin Yonaying, Jacob Mampusiki, Zahang Chapsil Kilim Mashilla, Galatang, Don't Tim Mashipi, Reabjang Yopa Masle, Gordum Tang Jilijang Temple Mapre, Rangijin Pejitang, Jessin Yamdi Latini, Zamanga Listertang, Janimji Gogni Hitoper, Rigipshin Yole. Nevi Longirang, Zaman Toshuk Jerstokin wants to Jetcher Songsti, Jetcher Stokij of Dustel Ladrik Tang Soyung were Skanda Tangvi. Zamang Nemung Jan Jan Peshuk Chambu Hutani Doctor Miller. Zamang Lat Nemung Jan Janja Shigisam. Jacob Soso Nemung Jan Larkand of Tongvi, to the Chester Shigisam. Jacob Chansuk Jingins and Jimton Yorshi, Lurlin Tang, Lorji Jeshir Turpi, Yang Tucker Damka Shiki.

돈덕대 개근지 티노가 신인 공길 호마처럼 생진 남제 최소라 송추세바디 하정 돈성식을 다통 호마 로티지 샤와 라친시그들송 더지리 올로티 스톤그 망아 망아즈기즈기야

0: lefsha yonu yang kirgi ingin fosu ge lefsha tuduk to yong do na tig dang na ta lefsha nda to kon da jok kon ikap te dok de ta ni par ta thogi go ge de na lefsha ko du shipi kap sa ta ji ti tsul thong ge na de ba ju to mo ko du ju ta ta khan ta ni chang ka chen ji na ji to wa ta da bi ngang ni nang tun nyung a ta mo ju ju ta tu ri te ha ni ta chir ke terang ni de ni ta lefsha ge la ka ni rang ge and government da tila khani mesi ga rangin joktang ga khani dumo lefsha ga ana ka ni jigna yin da ta na ti nya chu tsu ga na ra ti pan thod ga la san ti ri da li rang ga kai ko ni ga na di ti ga doko kir ge so tu ko ni ga lefsha ga dumo ga jok yo da ji na ga jo so tu kir ga nang ga lefsha da joktang da joktang ga la khani ta chir kan di ram dang thaksum da dugun da gari dali dige kai ko ko ta chir ka ram dang thaksum da karna ran da ma sa sa ge ra yo ka yang de ji ko ma gi ten ni dan da na ra bri dan nam dang re ji dali ko ma ku su ni dige sha na yang ko ma ti la yang so jong la den ba mi pa ta nga nan ta ma ri ta chang wa ji ma ren do chi ku ko to mo ge yang ko do ge ra ka ji ri ge na ta rang ge sem ni gilgin ge sem ni ni par ta ta ko ma de to kon de ram dang thaksum te hi go ge yena ma na hi go ka ta lefsha gin na lorum kang gin na na ra ki ko ma ga rang gi gin rang se ni ta ra gin dan dang gin de lefsha da cha ko ko di gun do chi bu ga ram dang ta sun ta da ko ma ni sa ma shin na ra na ti na lefsha ti la kar ga ti yang ba ga sa na man da ra na ti rang se ni na ni na ra no ta sun ta jo zong yo ni ta mo gi ti gin na ta ta rang ki kai gi gin gi kai gi gin gi na ta jang shin ko ma ga so ni yong gi na ta su un da do ta kang ji gan ga lu bu ni ga ji gan ya ta ga lu gun dan ja ta tuu shikhani tamo zhigin. Tegana ta, ndaqlugun dhaniga suwi dhali ta chik lorim yaram phartang zhig, lorim ngaadika tuantang zhig. Ta, waka chik stomigin dhago jir ta chik ndaqlugun dhati ndhiji maar ndhoch chikuga taga tatsal zhana yoko ka. Rangayangi na, ta maayin bar, ta chik lorim tika tuantang nara, ta chik ndaqlugun manjo na ngaar zhin, ta chik lefsha ra, jilaka ta ni chik ndaqlugun ta dhukute shigyawi. Tegang, santa ta, jangshin soma ta tang, ta nyamju nyamdgiri ichu, thota nang nao dhita. Jimda tenita nin thu somi ani ta ta do isib andala supa jevon dali mara ti tani to modgin dina ta cirkin dan do ta sura ya ti somi gin dina ra somi gin ti de khoj gin ta ra ta nur de ni somi gin ti de yo to mo sha na sam mai mbar ta samsun taji ta ta ni ta rang ga kucha ti nu gin ta dan ja ga sam nu ga somi gin do ta tan di ko nu ga somi ki sok ko хоча тони дастанг шокон домо хочадан дад датак кажери дали да датак нана киёно хаси тони видина кирге хаси си тап ди тап гата куунина тап готтан чоттан дадугдул хомади хара мунхта ната яти томиг дера кашан сината майн бир хомади дугдул кирге ташанги дини мунхтули годинара яти мунхту шемигинаду анкару яти данжгони тиге дантана я томиг дера джин дабхани ма томог хагас гокта дугта атаге тортун иг талифша тауи яанита амансук кулифша амансук кулифша дуконда дуконда тандан гена янкырки самсын тажипын деддони атамодгин тандан гена таатсы тадан фур хомма фурдуна тортумуни лефша жоқана тасын кызанжыга амансук кулифша кулифша яна аярна гиннан кым дуқди амансук кулифшанды юани тамулды та амансук кулифшан динона фурёзы гена кырги амангла атсы хоманды хома янты гашыбыра тила камера амансук амангли гануди амангла ta chik lorong maashin di kamsa mangalari din akhiwiti, thambari din akhiwiti, yo songi dali, ta rang ta akha ani, tani ami la sqwa kukuni, rang bhaama kukuni, tamo jangka kukuni. Tani ta, devjan ta, yang chik nakhtama gano korka nakhtam li shakyu, tihani, yang chik khin shakyu gano khitri chordoli kanyo kukuni, ta dukutta sang kurchigi. Yang ta sang zaga yagta na, yang ta jimu nang tarukuti, sargi jagandhi zin, kina, ruzo ga ora, gana ga ngoshto li kina nda. Tani ta ruzo ga gozuk ga, маң тусул тани гуфтаргара таргаз гина таргата гахара шералас пангин дастан он дому так ди ати лефшари жиги кимдик чотги дади ати анян ди ленгиж кырки жиги ранга тиги дади ати тамори тат хони нови ая тамои ди гана дадгон дайна хома чини ди твай ук 나지 그저 레시피 될 나가 주의 되는 거 말고가 나지 하나냐 따오기 달리 다 소중 인정이 나바다로 도모스 레시피가 라카니 아다 아주 나카나도 너무 얘기지 산이 도모비엔
1: 나리디디 리디 그긴 거니 그긴 그초 아 달호만디 레시피 코드 시탄데 그긴 존 손진아 암그시 그시 더브란드 간다요니 난도 중에 되는 길긴 코나 가다 코나 되는데다 립샨 죽탄 글라카니 길긴 아마존 손이나 글로브자란도 존 손이야 시근디는 이 탈라트게 지게 특실이 심지기 디니로스 립샨도 죽주영 아장 그가 챔버 대한치니 립샨도 그 마뇽 글라칸데니 길긴 아마존고 영크 그 샤이 립샨도 접존 점인데 지금 놓히는데 제보 메니 너머린 죽준데 손장 지게 지게 가친데 다다크 칠그 그 립샨도 지게 지 용근지 고노 니게 타나라 양창마 그 망합샤게 오 그 대한치니 그 립샨도 지거던 나라 립샨도 다 저스탄 글라카나라 양 소마리 참덕 존 손이나라 니게 텐데 지게 지 샤라이 좀 바빠이 주 그게 샤이 때 그 립샨도 지그는데 희근지 존 니게 탈라 지게 지 참덕은 존 손 제시가 로그램다 아톱크다 준다 다정거 가챔보리 딩이 됐더니 길긴다 권이다 리샨 죽탄 라양난 더좀씩 그 탑룸라 삼치칸다는 더좀이 되는 게 같다가 망보리 나선 과정 제기긴 되나 디한신인데 그 좀 다대랑 그 렌슨데 그 저거 랑제나라 소충 길긴 그 소치시 했더니 다 소치시 했더니 나라 공그 달리샨 죽탄 인난다 디한신이 주 니 참드가라 너존젠디 셰탄 인난다 소손손지나라 그게다 소소 접탄 연나 소치시 했더라 소과라 그게 제와요 그 딘타나요 다음식근데 지고노 타이처럼 타와르도 길긴노 소치크 셰트브라 냠냠 그 군더니 야치냐 그나 봐도 갑다리나
0: 오야야 디나타랑게 길긴노 더글라카니다 냠냠 우즈가랑게 르디즈마라샤나 다른게 체크 길긴즈간 촌나 탈호마 자라키가 냠바라키가 다지 장디 좀 젠디 포토모라키가 지 장디 다 장노 아토모 소마라키가 소마 아 도모 아니야키가 또 근데 니게 말해 요나타 다 또 니가다 추리고 되지나다 조친 된 거다 고조진나 더 장신 소마인나 단도 좀 네트마트다 메이크 단데 좀 그게 서스코너다 개통을 해서 치포 물음 거다 회의 중에 좀 치포 한도 메이크다 대전 트마트 메이크다 샤는 데 추와 그 고정 장는 데 추와 그 흐리기다나 다 가시라 통쟁고 그 더히다 도다다 자니니 기만인 거는 그 사람다 아 또 스가 되나 그게 장신 소마 있나 영 그게 아랑니라 아랑니까 가시고 요노 근데 또 건다다 이나면 아주 피고 그 그런 게 딱한다 그게 어떻게 되지나 아주 강라가나 대단 퀴즈 뒤 시험한 남진 따다 그래서지나 도마빈이나 그게 아다 아 그게 가슴도 또 계산하고 다 장신 로마지나 그게 다시 도둑군 오가 아다 디자이 시리가니 라스코인이나 좀 지포 마시나라 영 그게 디하니 그게 지가 나쁨 샤나가는다 끝담 샤나가는다 어떤 영 그게 스타중아 약간 그 볼로티나가는다 어떤 너무 요나요 너도 근데 영 기상이죠 단도 영 그게 차치르노 어떤 것도 예남나 인생고는 그 아다 같이 이제 삼가 담아일다디 인타 합샤 조정 시그니까다 잠바도 시지 말고 네이 문이노 어떤 것도 도우가 지게 그런가 그렇다 참다. 이 안에 니가 라카니 아다 시르크 가이 속친다 도군데 옛나 아다 로르마 마히 갑스다 다 공네랑 이샤파 남신다 지기 아다 저거 니가 다 소원 된주다 같이 로르마 마히다 그 로름 동원이와 아 선바 저번 데이터 옛나 말았다 저거 니가 망신다 도군데 아가 아주 초교 살다가 녀스 좀 그거 또 도군데다 눈 희긴 저주 다니다 저 희긴 저주 너 도군데다 소원한 거 소우긴 게 더 함께다. 그러니까 안디 다 로르미아라 지금 또 송고 송고다. 언더도 니가 지금 팔아주었던 것들이 낭튼 잡아 요거는 그랬다. 그런 거 놓치 체즈들이 삼고. 사실 저도 니라 상차 단소나 디 소투다가 조뇨다 랑식 그쪽이 오니 아도모 그랬다. 다가 손친다가 낭튼 뜻이 소마티 쿠카고니 갑자기 그때 다 파칠 소마다도 그때 저도 니가라 다상 참마든 언더도 니가 셴노가 나던데도부터 이나 삼치 도모 그랬거든 언더도 니가 이코나 갑자기 때라 망치와도 때다 그 탈로기 주다 존재 터달라는 거 조금 탈로군도 도군도 망아지는데 또 세가 같이인데다 아 랑글로도 다 간디게 띠용지나라 아 탈고만다가 로름 김토 소나라 로름 동카스 와그 탈고가 답상자 지그나라 로망아티코리 오르크 탈고도 이케지그나 야 지게 도모 탈고 이메트니 그라친도니 아 다지 이기 또나 다크 마우스 그 나 소마가 다크 소마가 다리 위기도나 맞다가와 그 같이 맞다가 그거는 너건 조스타 데려오나 탈룩 마가 많이 누가 아다 나든 아니나 도치고 아 도모가 삼스고 그 디아니다 아 도름 토시인지나 아 다 대비전자 너그누니가 망제이다리 망제가 토도도거든이다 아 다 그 김전이오디 아 다 그게 아 다르고 시비초도다니다 그게 도미긴도 닌톤도 주 닌톤이 그게 도미긴도 주 도미긴도 준다인지나 다 다그니 코니샤노 삼촌 타지 그것도 저르동도니다 아랑 아다 피아르카 삼노가 호차 아도모 사마요 그다니랑 그 담이다디다 다도고 기능아티다디다 그게 더터도 그것도 탑도 그것도 쇼주다 같이 있는 나바도모도 그 디아니다 속주시피 그것도 그대라 아주 다지 나온토미 지나라 지 나온이 하고샤교도 마인더 주운다도다 소미크 더터도 그것도 강제로 그 그게 사실 소미크 인지나 사실 소미크 그건 안 다도고다 소마티 우 초선에다 전천도 해도 사실 소미크 야 쇼크
1: ཁྱི ཕྱད མི ཡོག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སློབ kacha nyonyon zin jit ka das ga thong thong re na
0: o ya ya de na ta rang ge sen do pa na ta tsgin de jinan jit ta chirk gergen sig yin na ta ni per ta ta sobthal ka thab yu kwa ju thoma yu kwa ju chung ju nda do nda ta zu ren di shu nda do ko de ba ju ni sam chin de ta la so kwa nda ta thong ma ga sa wi cha ching ge ro ni tmo zu de de na nda ta xi go na ངེ་པར་ཏ་ད་ ད་རང་གེ་གི་སན་ན་དོ་ཁོ་ནོ་སམ་ཚན་ཚ་ཅན་དོ་ཁོ་དེ་ད་ གི་གི་ན་བ་གི་ཞང་ཆ་དན་བ་གི་གི་ད་ཇུ་དོ་ཁོ་དེ་ད་སོབ་ཅུང་དེ་ད་ད་ག་ཆིན་དེ་སམ་གི་ད་ད་ཨ་ཟོ་གི་ད་ག་ལོབ་ཐན་དེ་མ་རེ་ཡི་སོ་ན་སོ་མ་གི་སོ་མ་མོ་གི་གུ་གི་མེ་ནོ་དེ་ལ་ཏོ་ཡོ་གི་མེ་ནོ་དེ་ཏོ་དོར་དི་ཡོ་ན་ཨ་ཅི་ལ་ཚན་ཚ་ཅན་དེ་ལ་མ་ཏི་ནོ་གི་ཅུན་ཨ་ཡིན་ན་དོ་ཅི་གུ་རང་གི་ད་གི་ཉམ་ཉོ་ར་མ་རང་གི་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베이징 거니 정모드긴 지나다 안다 타우드긴 선나 오지나다 소마츠 소마디 투아 유니 아 소타긴 고트나 바타더니 기르긴나 비디 잡츠다 크리 타나다 토마 토미라 데스가 랑주고 있는 랑주고 있는 거 털도 거든이다 디라카 콘테스트게 듬지 유니 도모드 때노 징가다 아다 지금 양아 지금 소타 강타 강나라 소리 장도고라 소리 탁벌다니가다 소프고나 바고 토브중고 코리카다 모마쟁거지 차와 차도고라 이만 메뚝더비 아기클 흔터치와시 그레이터 산이다디 다나바주 돈냐 주츠게 예미는 지나다는 그 아주 샤리 치송사라 노송사나 아 포마 공터시니 자시데라
1: 네리리 과든 체크긴디 나디랑 글렌스니 나니 그르는 선진나르쇼 다소 중그 기르긴이 로마가 로틀리 인더종이 타는 지 냠뇽으로 셰트 망아리 너는 그 젤란 조르는 데이나 이런 글렌스 더젤리 자치냥 그 남바소 냠치티 논달라 과든지 신이 럭거득 주 다 녀서의 나라 찌그레타라 강타증 기르긴 남반된 손지나다 그렇게 기르긴 단지긴 하셔고노 대신 되죠 전나 기르긴 지나 그렇게 하차와 로만디 하차와 근목성 마요바 대한치니 저 기르긴 간 손지나라 지 로트잔데 그 셰트 있고요 바 탈름 있고요 바 그 지샤와 강즈 좀 나라 지 탈름즈가 요과즈 그 좀나 샤와테 요과 인접탐니 또 머리 지장 기르긴 간 손지나 그렇게 로트린 난자 소수인 난자 다 근 그니 탄니 나르트게 다놈이 꽈리고노 대한치니 그 길긴 남바존 손야라는 그 리크한데 가신 요니 데즈게 즈치 쳇스르고나 다 길긴 길이스크 스탄데랑 게 트게즈 그 가와토아 요니 인데 모링고 그세고노 대진데 그 길긴 남바존 손지나라다 라는 그 셰트비 꽈리 롭트크 그 셰트비 난자 쇼컨테니 롭트크 그 셰트비 꽈리 고거 사미 단도모 그 추 렌센디는 알아랑진도 모두 크기 소소 길긴 냠뇽잔데도 갑다리 그지 때나요 반찬을 소중히 준데 지금 반독성이 진데 요크삼네 디젠거 길긴 선제 대랑 렌센나니 야치냐 그 나바조라는 그 셰트풍이 되니 갑다즈가 뭐 보리는달라 냥탁바니 과진 체신이 연결게
0: 야야야 좀 얘기야
1: 야니 그 데모 길이
0: 야야
1: 데모 자히데락

0: 따주시고 저 아니면 이제 망치 조파 근처 저기 가지 당라 저 세크 디한진이 저와 선바문 이제 중국 타도 중치를 저 강강라 중국의 타도 중치를 저 강강라 야 참다네 조보스 그 카브리오 그 조보는 그 카브 내린다가 다니다 같이 저와가 만테다 따주고 저한테가 만테다 따주이 야 로봇 데모이나
1: 어 데모
0: 데모 로봇 데모 렌센 나시던 거 가스시고
1: 아
0: 도만은 줄 렌센 데 근로랑 따라 랑 잠주스가 너 디드기나
1: 어이 나 전업 긴요 산접
0: 냥아 서지 산접
1: 어
0: 아리 로봇 한 종 건치 렌센 나시기뇽아
1: 어
0: 야 대랑 양치 렌센 나시던 거 가스시 전에 저와가 나고 리자오 체레진용고
1: 어이
0: 저와 동무도 꼭 캐진다. 제가 키티고. 네. 어, 니 자가 개르 찍입장. 제칼. 니 자가 개르 찍입장.
1: 청아르 봐.
0: 청아 어르.
1: 아리.
0: 개르 세고 그거 알아?
1: 개르.
0: 니
1: 자가.
0: 자가 개르 찍입장.
1: 마이노.
0: 쳐들디.
1: 시그마.
0: 시그마. 아리. 데마세가 어디. 아리. 시그마리고. 저와 동물랜다노 하장드기 야저 아니오모뇽고. 저 아니오모 도군이초. 아스탄휘즈가 자무즈가 아닌데 체히히티고. 지금 한방 입실 지마 체히히티고. 어 머뜩 소래 칸란다. 더그 측간 지마 쳐지너. 머뜩 소래 칸란다. 마트 솔리 칸 잡다 마시다. 타와크 지 차서 군을 마트그노 데지 그 도모그 담힌 조과 그 마트 솔리 칸을 잡다 지 마히가. 디나 미르지 라파 첸스. 타그 측간 지 마치스기 카코난틱. 미르지 라파
1: 첸스
0: 그지. 미르지 라파 첸스. 마트 솔리 칸란다.
1: 네,
0: 맞다. 또 제가 치고. 야, 또 제가 치고. 저와 니오문윤고. 선바문윤고. 저와 선바무 오밀 디치나 다도와가 치더리. 나술 디치나 다도와가 치더리. 쳤다.
1: 신나 쳤다. 다 선바가 치브졌다.
0: 선바가 치브졌. 야, 나술 디친. 나와가 치치가리 란다노 하정득 오메티첸이나 다선바가 치브제티 섬지 오메티첸이라 응아치가 치티첸이라 응아와가 치치가리 야저와 섬바모 란다노 하정득 저와 조아모니고 아 저와 조아모당이초 갑토니 산루톤지 저한테 제히히티고 첨청즈가 샤이흐스모크 샤이흐 선보고 로팅업 저등나 주저톡 디나 샤이 쳬울로터리 므롱울로터리 촌울로터리
1: 선보고 로팅업
0: 저등나 선보고 로팅업 저등나 주저톡
1: 주저
0: 야 다 샤이 쳬울로터인지르 므롱울로터인지르 촌울로터인지르
1: 뭐가
0: 니지 봐. 더더지. 총어도

0: 사디에다비치 속진이 집시초르 이제 급지 주시 시진핑 비시 개크르 니스동 예 쪽으로 상해 냠디 산지 제 최초다 시급 어르시 선전 부진 등 제청능 시진핑 기탄도네 다루르다르가버 선전 부진기 중국의 제동 참정능 신 나친 탑지 좀 도스 등 정랑위 서선니 이제 금지 진리 니틀데 비츠 흥림 토아 등 치슬 흥림 토위 폐지 집속선 쪽으로 거르급시니 니우사류 요거 종이 잡공 소소 냠디 등섭덕 동지 틀 태몽근 인점 슝
1: 而且今年做中国的各个合作的东西都是你这边忙不完的。如果你这几年的一起，按照基本单位，配件进行水平下来，我从他们这些内置的东西，你这他们跟巴松弄的，终于这边配件这个忙就很容易单把等，光复很容易单把，那么很容易我是单把就用的也起下来。

사디 답자피 치 속진이 접셔줘래. 제급제 조시 시진핑기 비시 개크제 니통 니트글루 상케냠디 산즈게 제속다시피 값스 아자베크스탄지 선진 메르지유 예후 등 제청능와지래. 시진핑기 단도네 다루네 중국 등 아자베크스탄와 슈그용진 탑제 로린리아즈니 로브진코리 로레래. 나초 탐문가 네틀우테 제금진제로 아르젠틀강 아름덕 핀프르숑요래. 차쿤크 끈냠디 라이르시 점제 소바 등 中国等阿扎比克斯坦及立克勒行政措办组成了针对我是多不投入了中国书记阿扎比克斯坦书等念的他记得了潘森的一期接等的动画等你不念的当时的动画中国等阿扎比克斯坦及这里有多等及落去和三组选择有了

상내 대기 대출의 답자비 최 속진이 집시초래. 자급지 주시 시진핀 비시 개크지 니스동 니에트글로 상해냠디 산득지 제속다 시급은 몽골 자급지 산진 후르 레수허 등 제청능의 시진핀 기프단도네 중국 등 몽골의 르침제증 침치 인란 시디 냠니 등 다송 로그지 냠디 냠집진의 통타 왔음데 자급니 진죄리 소진 등 제사리래 중국 쇼지 중문근 레라티 탄크루 심질지 공니가 친답정니 몽골 쇼등 냠데 탑지 틀 판친 이치 사든 통화 등 니픈 냠디 사플 망스마 찜튼 요거 캡다당니 에자크미 제 쇼용 탑지 쪽분 레버 스티스톱 등 소크 흘리만 와난데 중국 등 몽골 제 리크 찜튼 쪽반 지 제르킨다 동니

다신부 듣고 때니라 기위 기치티 드수가 탑도 무지 인국 저치지 대가던 디그노는 지나서 거다 니 뜻이 저치 진실 지와 듣나 흐우거든 듣고 대한 적고 대가 줄 때던 게 파숑 그냠즈가라 지 얼친 부분 군이냐 거적군이 뜻 무지 인국 다 파숑 그냠 뜻 또 쳤던 뭐 롬보 남치 웬만 뜻이 저치 진실 지와 질 다 띵이나 듣고 흐이람 뜻던 와 지위람 뜻던 와 오트 무세냐 듣고 저노도 가겠다 안디 파숑 땅 어친군이 어조군우 그 특대로 좀 그래. 내가 지는 나 그거 고르트는 나 세운군우 간들 뜰지 좋지 진샤시와 흐미 뭔가 남정선지를 위해 진천네 뜻을다. 뜰지 좋지 진샤스군데 흐우가 뭔가 이제 그 남정 아니나 건주는 그 진천치 중에 뜻이나 무화라 뜻등 집이 좋지 진반에 칠근 그 소리야 마인브 제크빈 직튼 천반 남지 요슬라 흐트 솜브르니비 mē nām jī shīmbī tōn tē gītub shīwā tī shīmbū tī gā tōpir shāvī shir tāṁ jī tsāngmā shī gā shīmbū tī lā tōt tāng jī bī chōr chī jī nī ngūwā tāng mōlum shē pī sōyō pā lā sām nī mōng tī hitir jīnā zhukwa tāq pā yīn tī gā zhī nī tā chōr chī sūgūn tūkhūn tī shūng gā khuwa jī gā tōng gā jīm tsēn tā jē kir gā jīnā zhukwa yu sō lā tāṁ jī tsāngmā gā jīnā zhukwa tī khuwa gā tōn tūkhū tī dī tōt tāng Cewi cerca tu kute ni nazu kuga ta, ngualah malam tu kute, aduk kuni ke yusul tu muzik kuni ke jemcengke, tanda ni cerca jenis kuni tu kute, kau ke mungkin nazu kau namcang aja ketang dri, tak kungke nazu kau kandu kau kata, acung kuni nazu kau jono la cekang ketang nawan dri, dobo namce, waman tu cie cerca jenis jenis kuni kanda, akung kuni nazu kau teter kejung dri, tak kuni dinang nazu kau zom kuni zu kuno, sikit ni nazu kau gajah ni setang, ajan sikit ni nazu kau tahzong ketu. Dili vishin tangun yinan zhukwa pashung gyn nyamzgala ulu qigun guni yinan zhukwa jo guwa tig ziyon dhri. Ya gudun di tang tambi chanji khwarjil la yangchin gawi lu tiga. Yon di khi shaar gbi gani gyn la zi. Tagi xtun bi malhub baan mna chasul xtun ba gyn la tukhumil chi kiwa nyan tig shukh gyn gyn urin jir tig ziyog. Ya da gujan bi dina zin dhri. Gujan bi dina orkazu lang tsu du khun di ta nyan zu kwa ji nyan zu kwa ti du khut na khi sha tham che bi ge khi ni kun la ngo ta ki ni ji nyan zu kwa zhen zhi gun gu ni ma la pa ma na ge zi ta gong ma nyan zu kwa ma la pa su gu nu kan kha ge a ge da kan kha ge ya ma la pa ten tang ge ji ni men su gu kan kha ge nyan zu kwa la pa ta wo ni ti le jin ta rong nyan zu kwa na su gu nu kan kha ge ta wa ta zung ge tsika ji ge che zung ta ताकि निचे चंद्रचे गुनी ना तो कल हैप्पी डेवे तो होते तमा किविंज ना तो कल शावन आंसम चल पातं चुंबा कंगलायं तुहाम ऐला दे तंगी किविंज नंटक तो होते शुक्कन गांवरिं जरो सुगुंता ना तो कल शुक्षी चंचल तो ना अंतन नंटक ना तो कल दे गांवरिं जरो ओंधी तक ना तो कल अच्छी गुनी जलो अंदरिता Geng yin jina zhukwa wen zhu ge zi. An diyo ma nguwa dhammu zhig jina zhukwa an di vishig hong dhri. Ta nong na gu juwa jina zhukwa geng gu ge dina an di gajja nir tsig tang, tukwa ta zung ge tsig. Ta vishig jina zhukwa an di pashung ukun gu ni jina zhukwa chig gu jok gu ni o dhammu zhig yin gu dhri. Ta gag tsig ge geng ge ta ju ngay mela jina zhukwa shig nu dhammu zhig gu ni shi wa ta wu am zi. Ya na ngorib anamrig kiri yin jikhtan kam dhambi zhig se ma khi wa mna liver chachak ta mi tsu tuk ta chachang chopi nga wang jung minjir shiwa taba oo tig ziwuk. Taalag tong kirtang ginyan zhukwa shiwa nula kanda taa ngonriba zi. Arim ginyan zhukwa miwa ngama dhukun di marim di tamche puga anam shir gpa dhukun di kinu ga jimtsenga jikhtan ji kam dhukun di izi. Dambi zhukwa si makhiwa mana tig ziwuk. Dambi zhukwa si gunu ginyan zhukwa dambu si gunu taa arilu ga tuan zi, arilu ga tuan zi. Tīk sīk sī nāzu kua mākhiwa mīnā tīk tāndā mākhiwa tī kāp tūkhūtē nāzu kua gāk tīk jīk tīngi tāma kī mīn sī kūnu kā nāzu kua mākhiwa mīnbāi nā wā tā khīwa lā kā jīk mārī tīp jīn kī nāzu kua khīli khīwa nā tūkhā tāzu ngā tīk kā tā līr chak chak tā mī tū tūkhūtē tīk zīlē tāndī ajām tū chēmbī nāzu kua harun tūkhūndē nāzu kua kichwa nā tā līr nāzu kua chak chak tā mākhi nāzu kua nām tūkhūndē nāzu kua jō kū mū tē lā trāzaṅ chō pī ngā wān jōng mīn jirī sī Ta trisang chi guni ni na zhukwa hankur Jojo ga di kangil ta Adgili du khunti ni na zhukwa Minjong waa tig zile Deo ni na zhukwa ma paas dong guk Deo ma paas ten zhi Shiva ta wo wo zhi
야 단디 어정 이말이 나도 그 대응 이말 어 대작나지 야 티토 어지 잔치 능시 진이빠 아릉디 지준네지 아릉나니 비 지컹리 드베 젤톤 아릉디 지지 어저프는 더 비에 지티 드베탄 타 아릉테니 쟁 어저티가 님이 드베티 아랑강 마프른 드퍼탄 바시티 이스국 어저프는 더 바스 고는 고네 주셨던 거 금식 돈바 포티니지 어저프시 에피니언스과 아지트 호테즈니 야도 비지트 호테 드베 땅냐도과 타랑과 드베라지나도과 그러니까 어진니가냐도과 타랑에 대체가 지지근 니와가다 드베티 저 아랑강 말라 지금 좀 주니 뜸무즈기니나도과 단실이 있는 뜻이니 야 티고든 지 허줄라 사가는 것이 좋아 니지는 젊은 수르지와 아제실 리스티 딱 전데 강대잔라 아라풍와 디덕 예정 좀시와 디지 고토는 제일 지친마시 위니즈네 다 지친 수군을 간카게 제일 지친마질 다 지마즈가 아니라 그 윌데땅에 직튼나 용서 쪽이 천천히 금라 풍와티 바인라 드질 다 회강군의 전에 직튼나 아디 용서 쪽이 천천히 혼디 어 벤깡즈가 아니라 그가 풍나 대냐즈 그가 퍼커샤 바인라 초지 서름그지 망다 딱바 로아컨리 저르샤 빌지시티인 도치치 천천히 초지 잠샤 지와 강라 아랍데 풍와티 벤트 마시와 덕이 이정 조모드 그다 츠근데이나 다만은 초지 서름그질 아고나셰 군우테는무 지친 초지 서름그지와들 서름그 속도 혼지가 나고 망다가 됐던 지가 조아 탐질리나서 관한브제비 오 달 지스 군우냐서 건 도착함 뭐 지가 천천히 혼데 야 초지 잠샤 지와 강라냐서 거 방나 오 디나서 거가 벤트 마시 마시 정 다 퀴즈나서 거 삼바도 호티 진 좀 동거 그래 단 데인데 안데 아랑머리니 나서 거 안데 아랑디 지저리 네 간기나서 거 안데 벤트 마시와진데 어 퀴즈나서 거 셈도 호티 안데 어좀 동거 그지 오늘 그다 저땅 디베 와르트 아랑위 초청 디베 랑강 마프렌드 버튼 바타고 오트즈네 쇼먼즈나즈 쿠간디 리체마이 서먹땅 큰이기니나즈 쿠가 와르트도 혼디 아랑롱라 이나인즈나즈 쿠가 차바젠지즈나즈 쿠가 예섬도 혼디 노 아랑강 말라니나 쿠가 지 어 체후이 어지스니나즈 쿠가 덩어스던 바 어 디타버즈글라타 아랑디치즈즈 Kutun ti tang tan bi chanxi khwar ju la yang chin gao ye lo ti ga. Ara kri lagdina gong yi tang jang yi chimil su yi sa tak wa dor ji yi san zin do pa ma li juan ba na jin chi ma yi nga kri chik chir long si wa ta ba am tak zhuk. Tan dhan nang la chi o ku yin jina zhukwa chot o jo ku ni ti mu zhuk la jina zhukwa na zhuk. Ara kri lagdina gong su gu na lang mu chi ga mang ri. Ara tak karwa su gu na jina zhukwa lang mu chi ga ka tu ga zhuk da tang li ti tang nan jing wa su gu na gong jing wa tak zina chimil su tak zina tal hai su jab shin du khun di ka lang chin jina zhukwa ka ru zhuk ga jina zhukwa shon yu nu kwa ta an di ara kri lagdina gong vi tang jing vi chimil su tak zina ri. Ya ta na jab shin jil laga sa shang chokhi odor jing du khun di zung ri. Tegatanya nak tukar muncul syarikat kelakar ni, rukshikanya nak tukar tamjik kelakar ni, di sahaja juga orang tamjik pun nak tukar kawan ni cingku ni, pantun nak tukar yang ramai juli, di semacam tamjik lain nak tukar, nampak tung tung kedai nak tukar, jahsin ke kuga, dorji hatija nak tukar di kagda, santunji kawan cige, tanya nak tukar thama juci mana, otimus ke tang tang aja le, tamjik tejan, tegatanya arah kira lakukan orang ini tang jengwi. Chimil suwi sa tiga dorji, sanzin o dropa, mali jomba na, jinchi ma yin ngay kurchik chir hong sukuno, jinchi ma sukuno nyan zukuwa lama yindi. O lama yinchi nyan zukuwa ngil tukuti la sala hong sung zizi le. Oti tirgi nyan zukuwa jowuk. Ta lama yintang nyan zukuwa, di jafshinchi vartag nukundi nyan zukuwa arang rung la, ta arang kong mai la nyan zukuwa lama yinchi ngali nyan zukuwa di ngil hongwa. Dapat tanya lah, demo zat apa? Arang di cuci itu sendiri. Yang na sahu ram ni caca tuai, hutang mesin baru ni semis tu, noran zin tang tu torci jekur tu, diur mani kerindik sojilung, siapa tahu am, tahu oji.
오람니 차차 투아이 흐트가 미친 바리 셈이 초스 군 혼데 아 사고는이나 그래 미리 출 군우 다 미리 놓고 뒤 출나다 그것도 그냥 놓고 메스트가 나서고 흐친 부분 군이 나서고 미친 놓고 뒤 바리 군운데 있어 군들이 바리 심이 초스 심이 초스 군우 어지누 거지 어지마 그냥 놓고 초고 그들 다 초참 보고 당시야 어지러운 군우 대고 그 심이 초 넌전 땅도 돌티스 아 넌전 군우 사실 오 사실 그 땅 아니라서 그간데 가랑랑 사 차창디 이제서 그 투아 흐득 부은 군이냐서 그 버군우 그 초근디 지금 털나 아직그치 초근들 아직그 초스 군이냐서 그간데 까미 초스 디르마니지 그런 거 아니라서 그가 루마 아트바차 송네 다시 듣고 그거나 까른다 그 축하하는 거 말아 살아 흥고 그지 가랑가 마 빠지게 이제서 그 땅들 공개 이제서 그 진치 마이 나 그 지그쳤던 화가야 이제서 그 가랑가 마 빠질 때는 오늘 야 디 만책 그냥 그가 산진 땅부터 이제 그 털나 아직 그렇지 초탐치 본 루마 아트와 재송아 간다 그 축군군이 이제 그 홍군우 너무 따다 아직 땅 이제 그 디어 그 와트도 고티 아랑와 아직 그냥 그 안데 철요나라 디어 아랑긍 말라 이제 그 드브누 너무 속도 안 채고 그러지 단 디어 아랑 말라 그 땅들이 디 좀디 진치 마이가 그렇지 그랬던 홍아다 왔던 영나 이제 그가 아 지금 총 들을 만이야. 간다 이거 솔직히 나도 그런 거 눈에 따왔다. 안 되면 또 어디 아랑근 말아. 저거 용로 언제 무슨 일 나도 걱정 잘하다. 아 아랑디 주저지. 아 지금 낭시 조금 봐. 아 진짜 한 지금 반에지. 아 지금 당 되니까 나도 그한 지금 되니 와. 한 지금 되니 와. 어디나 아 지금 당 되면 한 지금 된 중도는 아 진짜 한 지금 봐지. 어저프는도피 양이오 근거지 등대외니 아가시매 브랜치 등종으로 또 맛이 김디지요. 야 어저지 강지이나 어티근이라서 그가디 저프는도피 양이오 근식 어저 등대외니가 아가마 등 심한 혼디이라서 그 말라 어진지 한치 등이라서 그 안에 버튼 봐. 오 뜸모자다 어진지 한치 봐 뜨더니 티는 고등지 허줄라 사가는 것이 좋아. 지금 먹은 혼데 버츠스 총코리나 놓고 따우노라 소화가 야 디나 놓고 안에서 통화당 디 찍도 이제 거 놓고 근데 그러니까 아젠티니가 아니 놓고 한 찍도 아니와 어떤 셋 뭐 디 찍도 그러니까 왜만나라 왜모 전미 나초 찍티고 늘장 열니 너바 때라비 나초 때라와 빠치소 어떻게 아 시 이제 왜만랑 초 따라와 대당 ཁྱི ཕྱི མམ དོ ཆག ཆི ཡིལ ཉི བ ཉི ཁྱི ང ཤི མ པར ཉམ དུ འདི པར དོན པ ད བ ཨོ དི ཟོ ཁ ད ཁུང གུན དི ལ ཁ ཆང མ ཁི ཅི མ ཁ ཚང མ ཉི ན ཟོ ཁ ཀྲུང ཆུ སོ ཡི ཅི རེ ཉི ན ཟོ ཁ ཤར ཟོ ཁ ཟོ ཁ ཁུ དུན དེ དང ཐམ པའི ཚན ཞི ཧར ཇོ ལ ཡང ཅི ན ག ཡོ ལོ ཅི གི ཁི བི ལག ཤི ལ ག ཏུ ན ཇ ལ པ དང ཐན པའི སེ ལ སལ བ ཚན ཅི གི ཉི ལ ཁ ལ ཟང ཨ དུ ཤ ན
yanchi yaa dii naa zuka kiwaa taa taa gahtum ni naa zuka gahtum jaa paa taa khtambaa taa khu dii laa dii lal shigo gunu dii sawaa taa dii lan chik toz yuk taa kiwi lakshil gahtum jaa paa taa khtambi khsilil taa taa khpo sawar shaa paa taa lan chik toz gizun rika chikichir taa naa zuka niwa paa taa tong khkazang taa shaa taa zila taa gukla zangyi ni naa zuka dashaa zi dashaa su gunu loma gato ati loma naam chi ni naa zuka alumig shiwaa taa zila alu ti tang arangi ni naa zuka mga gdongi mga nukhundi ni naa zuka shila yaa chitak ni tsu tukhu ti laa maanura laa taa alangshik ni tang torshik ni tukhu ti chikichir taa ni naa zuka anam pri tawaa taa zi taa lanchik taa ni naa zuka japaa gato ati lanchik taa ni naa zuka jindri ni ka lanchik taa ni naa zuka niwa shtomba dhamu zi yang naa shimil khawu gha yutun jik paa tang zi jik pi ngaru duk paa lan chik nilin zi le tak shimbaa maa pi nina zi ka khawu duk khu ti shimbaa maa paa su gu jika maa paa ri a jan di khun tsuk

0: 그라 코르비 먹니 참아 슝 이와 소체 미고니 어드프샤 바타보 오트질 다 콘 슈노샤 코노니나 사오리 왜모니나 콘 지마도 코티 르그나 아가위 헝기나 콘 먹치 슝 메와인들 따라 이나는 저 콘 먹치도 코티 슝통 루티가 남지르티 메와티 저 콘 겁주고 던터 메토코 두티 이랑게니 크나 코리다 참아 슝 통루티야 소쿤고니 저 콘 간디 아베고노 디타가스 같아 매일이 나즈쿠가 차트스니 매일이 차지 고든 대당 텀비 전시 허줄라 온 키와게 치정 지미 의스 가트브친 아진님 리치 특흥 다바요 닌중 서바지비 코르마이 아랑진 템비 나그모 잔트체 단디는 나즈쿠가 치정빈 지마게 의도 고든네 가트브친지 다 정송 다 링이 있으면 지나도 가까워진 담무즈기나 아름 그 흥신 도호틴 냠 리치 특함티 지나도 건 다버셔 봐서 티나도 거 같듭체 아진 냠 리치 도호틴 다버셔 지나도 건 메와리 메와르 따탄 다버셔 봐 아진 냠 지나도 건 다버셔 봐 도호티 간 지나도 거 크가 요게 카잔 바 강스가 저즈그드그나 닌중 서바 도호티 지나도 거 아질 샤동다 코근 직팀지 코라한 도호데 디게 지나도 거 아랑신 티 텐땅즈그 디카가다 니나도 코한디 다 아른가 지는 냐메 리치 특흥도 콘디 다버시 땅도 어지래 다 카주리 니나도 코 데트르기 샤오드리 요아 다바 암 영나 아이무르 천지가 메비 아랑리 끈 크승이 체너 신지 녀마디 야수 만치 찬데 아다디 소 조라 투비 아랑님 고마니 예시 왔다고 뭐 야, 딱 아용문이 나서 그 천강미 땅을 아메리카 송어 아름 그 뉴 타닥 뭐 뉴 용서 용주화 나와 타디 하정이 나서 그 칠레 문이 나서 그 가신지가 여러분도 혼디 그 뒤에 야수빈 나서 그 마음치도 혼디 나서 그 얼담에 어 듣고 누구 남자도 혼디 쓰다 온 거 그랬나 뒤에 나서 그 다 쇼 인조냐 나서 그 승무도 혼디 마졸라 아 다 네 그냥 마질 야수도 혼디 나서 그 마음치도 혼디 얼담들 달라 이나야 뒤도 호송 땅에 나서 그런데 아 다디 그 초도 호디 좀 버셔 빨아 나서 그 주위 냠도 호디 나서 그 고메트 쳐봐 너무 세게 나서 그 가주리 쇼는 너무 세다 근데 매일이 차트 그랬네 차이 전치 능시 선바 솔지 매비 자네 어 드시 쇼는 수고 돌비츠 시티에 마바 솔지 매르지 아드시스존라스호바 ti kutum chi kharjul sawa gna sha chwa gang yin yi chi ga tun la do pye ga tun li chang chhe ga ji az chil lang chu yon den chen ne ve jen de chho chi da gpar yi shi wa ti kutun na chhen de je bi ba mo rang ga za wo ngam dam ba shi la pho nya wa shi ke me wa tar shi ti shi pa ti ji la ta chhen khun de jo gi na ko ba mo zga la ta za wo dem gu ti ka ta pho nya wa jen zik gi na zo ka she ku nu gu chul de tang madak si mungta tsokhi nangni chochi anyangta dukhi jaywanda na ayyutan jik piya shawala sim khunta gawa na diga gahtun yinba na chitra chakdim che chivan gashigam dopi gahtun la chakpa li chang danyi ayyutche gahtun la lakpra chakhyang zi licha zijitang tahtab che shang langcho zhoni yondun yungsa tsangwa chanchi jaywanda zhoni ma chochi dhagparo yiso zi 다 공개냐고 그 답시나 동서 콜론이 야 시완디 하루를 자비 발라 또 비츠치 자비티 어드그퍼 리뷰 몰라 아메피 차 종슬로 담바 답을 오드질 다시 공개냐고 그 저시 츠클라카니냐고 그디 하루 끼냐고 그 저거 왔다도 호티 저 또빠지 오늘 야 다 또빠가 축하군 군이다 제우도 호티냐고 그 어드그퍼 리뷰는 그 왠물티냐고 그가 가메피 찬도 콘디 정서던 거노 디타베스가 흐솔치냐도 가메파트 그즈네리 아남바냐도 콘디 토파군 고니 돈치냐도 콘 아멜레주고 노트 무즈긴 고네시 고튼 디땅 텀비 산시 허줄라 원 키와게 아니 타마냐고 랑초 오른 거 우셈비 랑초고 진도 혼데 단일 멍츠끄냐고 아르그니 그쇼도 혼데냐고 가진고 거지 타나 능그냐고 남주 점스가냐고 마치 허르도 너 남주 점스고 타히 송테 주키냐고 건져라 남주 점 드모냐고 네 만치가 됐던 거다 차바든 쪼바든 쪼바 근군이 네 교아 아야 나슴 돈 디글 아컨다 아 저와 성지 진이나도 거 담바도 혼데 증고 거 뜨질래 다 돌라니나도 거 낭토 이렇게 발라니나도 거 마징아 됐던 게 아른 거 타케 송든 지키나도 거 쇼때 만치가 다 단일 이렇게니 좀 군아스가니나도 거 때는다 하고 그래서 군우 거 측은디 또피 스친이나도 거 다 근데 아마 봐요 언제 스친이나도 거 말해 어떻게 알루든 띠득 쪽서엔 저와 권니 시와타 오지 야 나초 탑지 던치는 녀석 거 접발라 키와지 탑 탑고 나초 군군이 녀석 거 던득 쳔보는 군디 녀석 거 주고 쇼가 키게지 나 흐진더 타득 보 녀석 거가 거샬라 녀석 거 흐똥 파바든 아름게 녀석 거 램버십 녀석 거가 용 안디 흐진트탄 안디 흐숙도 고대요 녀석 거 키게지 시니 나가짱지 삼바노네 녀석 거 나가나라 아니엠브르마와 예루티지 Shinyan con the Huin la Canning not got a membership Kunu when you know a Luton Tigger spoon, a Lotician Tigger. Titter, Tosin Java Quanti, that Topurin was conjured when did not come back as it, Tokin was going any back as it, Tom not Kunguni, Yaranger and Tun to Hundijan as Kotukuni, Sinder Gutolin to Hotel and Yosko Kini, Yashin, Nare, Canning was got Huin was going Ember Maguno, one Domotaves, Titan was Koga, and the Lotitan Damba Titta Tamchepo. Мо тохсынжинад конжра конгэзи мо дмутавэзга анди хсочингунижинад кома пар сочима па таладинад конди яндэнчи гунижи орутга патавэ тмузгинэр тала та тон умагэнинад конди ама пайлеон чайжэнчи нагсижва хсолжи то пари ачи ён данди гумугинад годхари гумагэнинад конди хсочи ама па кэнгинад годхари Дэнь нас конди амапи чичин нас ко тори жоны тмузин гонри. А дэвшэ сочи амапи хэ юандын томбэр томба мтопи чаз. А дэвшэ харопи юандын гашгла дэвшэ ла амапи чхэ жопи хла тон гашэ пр гуни вашг дэйд гзэлэ. А дэвшэ харопа гэн нас конди юандын чатгда дэвшэ ла нас ко амапи чхэ чатг жол дэтэн хла нас конди тон гэ гуни тмуз га ко гонри. ཁྱི Cho Chiwan Dei Hunt Mansua Chihu Chil, Habsha Shivati, Tiwanazi. Vamuti Mutani Arangan Amjur Saurum Wom Sambatinil, Abai Shirtu. Trumula Miwatrishiti. Kawatan Dambi Guni, Jala Nivi Tsumaan, Nishin Mangui, Jirichiri Shir, Tinja Nopa, Duchet, Chiv Tsin Jambura Mawakangi, Tsur Tum Nambra Mipa Tijan, Dakichan. 지가 낭출등 템벌에 측년부라 마와라 럽을 시와인지 젠트나 지운드나 어떻게라 셈지 흐땅니 지와 말정 칸 잠부라 마비 진독셀피 아유지 자식 럭이 너희 속으로 임비드 그늘 너희 저보티 어떻게라 지식샤티 교함에 도 시 시츠트 카 지위 안냠브라 마와시 쫀트라 나양 뜨든들이 다 고네 지나서 거셔 고노카 안냠브라 마 함스 고노카 야 시츠 고네 지나서 거가 안디 안냠브라 마와질 쫀트 끼나서 거 쯔우나라 연등 그 차 누가 안냠브라 마와 니르쯩 제베 조네 띠라 요 프르템비 다 연등 그 차네 끔탠 그즈나 니 띠 누가 도고티 안냠브라 마위 니나서 거 연등 도고티 제베 Jolit khutin nyo ko yonu khutte khuk nyo ko tam yonu ko anis ma patar shi chang tu zare ta anis nyo ko chiun de ne chimal ayu tu zile sunga anis nyo ko ma patar yon ri to la nyo ko to pa yon ri to pa yon ni tam zu de ti ko tam ti tang tam bi san shi khor ji lawen ki wa ga gon chul ta ni le la bi chi su zu ge ji jor ye so ne ma sha bi ji ma zum ji a wan bur ka bi yong tu ju chul ndi Tanen duit tu yang ia tu tu kosih atau ni lah. Tapi apa gunanya jangan tu ko kalau kamu, ya, ni cipta tu aku jangan gonchoh tu je lah. Tapi tadi jangan tu ko kongne. Ani kita ni rambat cun di langsui tuh je lah jangan tu ko ni hutapa ke cipta jangan tu ko akan ziyok. Mana jenis ni gonchoh tanil lebih cipta tu je lah. Tanil, rugi mangsikan tu kundi jangan tu ko tak lebih cipta tu jangan tu ko tuh le. Jorwan tu kundi jangan tu ko sunum ke shawan tu kundi ke jangan tu ko jorwi jangan tu ko sunum ke shawan tu kundi ke jila khusum ber mesek je. Ta amai panah mu yonre. Gonchu jangan tu ko tanir kini tu kundi andi lewi jangan tu ko cheso zge. Jorwan ke jangan tu ko sunum ke shawi khusum tu kundi ke khusum ber mesek je. Ta na chizi kete na wamba ke ni tu kundi jangan tu ko kabda tangi arang ke sanglu tu kundi jangan tu ko Tak yo songjik kenya tu kan lama yang tu kan kenya tu kan juhui cun tu kan tiga tanilin dua semcin cah toyang kenya tu kan cuy torjirin tu ke itu jok torjirin tu ke itu ya ber tu kosu kuno di kenya tu kan nanti kami pi cut tu kenya tu kan topai yon ni le ya tanin kenya tu kan ta semua tanir kiri kenya tu kan show tu kote cumber mesel jorawan tu kan tiga kenya tu kan jiti cumber mesel lah ta kani o kosu na orang biar cun tu kan di ni tak yo songjik kungu ni wan dua agi nyo zukwa, ton ti nyo chin zeku kwe zile ta topa iyo nri. Yang na, vayang senjur robi nintin da zi. Argijong loshir bapi kangil mali zi. Jangrong dunlim senkur shamugi zi. Tangarwa zhonin ga shik lakpar shil zi. Ta tangi jirim du khundina nyo zukwa di shipa, yarchin di tamche puta nyo zukwa, shipuri zi. Ta chamu zi rezi na, vayang senjur gui nyo zukwa nintin niga nyo zukwa roli dangli. Arigini lochuga shuga nina zuka kangri nina zuka chay muguni o mangwa gan dhanim dhukundi sankuri muguwa nina zuka ndiga kain kuzila ama pa gunguni ta tachi nina zuka dhichik nani nina zuka tsarnung shungunu ga zhonin dhukundi nina zuka topayi zhungri ya dita nina zuka sochik topi chaatak zhungri ya shiwa tabo ozi sochik topi chaatang uko sotur chay jenanyi mandati isu uk tan dhani nina zuka andi sochik nina zuka topi chaatak zhungri Jika manchini tamu nyo zuko kwaan di sotuk nyo zuko jen zgi zhong jen nari. Ta sochi topi chala nyo zuko sotuk jen di nyo zuko mnda zi. Uko sotuk jen na ngis chon tiri jopi khla to ngis sunga shigin la zile. Uko nyo zuko sotuk jen di khundira ngis nyo zuko chon tiri nyo zuko joli khla nyo zuko to ngi kuni timu zi yin zi. Kandina sura chon ji guni ama pa yin chang zi. Ta chon tinda tanga ten nyo zuko ama ni yina la. Jika nangani nyo zuko to ngi cha Jungsun wang ba shi ge yinbi mandao wo zile. Tan di nong ni jina zukuwa, jungsam zige jina zukuwa di wak kukun nong ni jiong gung gu ni jina zukuwa amal yu ke la. Di nong ni jina zukuwa, dong ke chan du kundi jina zukuwa jungsam zige wapa duan chil dimu yin zi. Ta gong la jina zukuwa di rgi tka zi. Guan cho tanil lhavi chi se zige, njoli sonam shawi jim zim zi. Da kain jina zukuwa di jiong gung gu ni jina zukuwa amal pa yu na la. Ya. Tana, wambir kapi yangtagan jugutsulun tiga tanan rubi doyang jina zuko yawar togu tigzila xchon dila jina zuko xchon tabugun guni jolu gandari. Ya doyang jina guni jina zuko gata aranga gishinin tamba togu tila ngak juli yonu. Onu mu tagasiri. Diyang guni yachu chi jina zuko jen togu tiga shala tar songsi. Wanjin songi nangsi chitig pa aramba chanchi chanchi. Aramba chanchi chanchi nguyenzin tang khair julzi. Jolsi tonji gurum tar huynam kola paaren bachan zi. Digin dashin lu. Tsika ngi sin la gobi jolsi tonji gurum tang tumbar. Tsonsi lichi huynam aran ba manchur wal go paashigdi zi. 这个我们是拉的，这个我们是什么拉过比，就是端的个人。就不像人家那个端的货的，这个我们是人家那个身边端的货的，个人性格，把它过来，对等人家那个恰从那个全是个会谈就不用，阿人把满出来的等我过过路子呢，阿人把钱就认得了。第一股东就或者就是早晚弄的些做啊。 吃了吃了，拉不西个嘛的，超级怎么个东西呢？根本不完嘛的，给人家说穷个嘛，喜欢的。啊，这个能得呢？这是个真嘛西，我呢？他这是不能不打的么？啊，这是个真嘛的，人家那个这是个真嘛的，得这个为了吃下回吃的没多个，怎么能得西个吧？ 瞧了这个东根准备，贼瓦灯，木根贼瓦，啊东根贼瓦是，回真这阿人把门不安稳的带你的，个人，阿得得是个那个人，刚得得的是哪？呀，啊东根就那个个人准备贼瓦啦，木根贼瓦啦，啊东根贼瓦，你到阿人把真等于那个个忙这个，过来，等等等。 这个古人们都是传下来的会，根本不懂，不懂。万马里是阿仁巴镇的国别特，据说是会三十来等。你是阿仁巴镇的，大家的过年就把他们饿得死了。但是呢，从你怎么古人讲的，是阿仁巴镇，阿仁巴镇是古人，你能够阿仁巴的混的啦？古人就那个会真去古人的货的满出来的这个。
1: 全是个会的混的样，啊，搿么打灯，不拉灯，没多万马拉说，还没人跟人家说过来，他妈人家说过，几十个那个，那么个人家说过三十个这个，下三十个这个的混的，叫，我听啥呢？叫人你说，叫人你说过的混的，阿拉都三十个人家说过的，啊，我当混的叫侬，你倒不是跟人家打，阿拉把钱就认得起。 阿仁巴是古诺古人得的瓜把的，回回家了古人那个接得的个那娃，对不上个回来样对不上个过古诺，对他不是个那人家那个人把钱去，古顿对当特别产生或者老温开挖个，啊正是科技用事了俺就觉得，李正超进过去展示了哩，啊当年南开梅龙用时为，什么是个不能挨说，这我了个就。 他就是对呢，干部队伍，他路个特别，过去炸高楼啦，那个马路啦，林东那个人口的就路个，干部怎么子个的？会用人把人的，大瓦灯、泥马灯、南康，我们都去用手机啊，这大瓦用手机那个是那高楼啦，泥马用手机那马路，南康用手机那个是公布。 我这个什么个是公的？这个移动那个卡的货的卡个，修是公那个小三十个干啥个？你说这个是呢？阿拉读三十个账的货的这个的，对他随便吧子呢？啊，干部这个是嘞，阿拉把钱给过了的，回去呢干部这个，我也我炸灯，没灯，你对他大瓦灯、泥马灯、南卡会，第二把钱等于那个过了就工资没事，行了。
0: 아랑르게 텀비 체땅 메비 캄지 헷갈진지 바 문제 챵퍼르치 아람진 잔츠노 사 오르모 땅 아람니 질몽 어등지 아긴츠네 덴지 아랑르게 텀비 체땅 메비 캄스고노가 아랑르게 스고노 특가 아랑가 머르게 진 어지 아랑르게 나다 아랑가 머르게 땅 텀비 에드그네 아랑르게 텀바 에드그네 아디 체스고노
1: 去归队，去归党，没有看不是过了，换了，我那人家说过，我跟党，我一个拉说话的，人家人家说过没有看不到的，呀，第六，现在人家说过个，人家公司，公司啦，有时候公司啦说话，这都没有看不是，该进去把门打住，该进去把子啦，将来人家说过，这个党我了，我跟党说过了，说过了，这个人家说过，就把门打住，拆迁的混的全部是这个是哪？ 呀，叔叔盘子能满地哇？阿人人呢？人家说过，人家可能不是大位。

0: Tuna Pelaki Hungs, Shittle and Drona Devi Argamacho, Tonsang Gachil Pavi Gavanda, Ajanchi, Terni Minister, Tarian Shunzi, Chiwata Amdjuk, Takungin of the Chachikan Chatuari, Joshil Kalakane. Ah, Luxil Tamchezi, Talokhsha Parambuchi, Aftanchigin of the Gatan Hundigo, Kia Tamchelan of Gua, and the Gawi Tomu Hundin, Jumper Shapala. キワタンってですね。んで、キワズがにのこんで、プトショミにのこキワズしゃこんで。チョにのこはラクシチ、フタムチチ、フタンチンとこんでにのこ、オフトンバードこんでらにのこ、ヒントキワタン。いや、アジュにのこヒント、クシシにのこ、トワ。お、トモズがんどこな?ディウィルグマチョウズ。ディウィルグマスグのにのこた、アルカマワチョウズ。アルカマスグの、チャマルカラスコにのこが、んで、クタンクン。
1: 철득질이다 다른 것은 Anamba, Sarat Gente, Ojurunuga, a womb tree, you know, Tam the Hunde, a lot in Choshinism, Chadili, Tilta, a lot of them bad. Ah, Kyoz Gashele, that Chuchin of the Quandi, Kanone, Kuatam's Gita, a Kuarangin of Koyilla, a Gatu the Hundi, you know, the Quandi, a sheer churton. Ah, Tuga Gatu Chosunu with Jim Tenga, or took a young Kuarangin, Yana Donu with Tenga. あじるきちくわたあちこくどもたわずがあんげとくがわじああありわたんちびがわじありわたんちびがわありわたんちびがわずなにのこてはちゃんのこてぶくたまかすとになぞこんじんてながびゆとこてあんげすになぞことぶとのてておんでたこもぐになぞこたんじんなてれなしらたんちがあとなペルキーくんしゅっとのどこなでびあるまちょ Tungsen Quachil Pavia, Gavan de Sukunta, Quarangin of Quangus, a Gavi Hilt with the Angus in the Totangri. Topa Titan Nazuka, ten de Tungi. A Zenchitra, Terver in Nazuka, Mania de Tungi, Tanyasco, Manilogim, Tango Chino de Cotarmuchi, and the Homozi. Tesokum, Titan Nazuka, the Sam Chapter Puinazuka, Gavati, Chisota Conitan Rizanata, Manangin of Kotskunga. A Zenkin of Cotarum, Matuka. Тэрэг шигэн яг гот тавэрш ятаг гэдэг нь нөхөр ша бахтамжин яг зүгга а гахтун банки кёатин чин яг зүгган ди тавэрш апина чүүн яг зүгга харин шонгуас а та гомнлэн яг зүгган ди шумунла оожон жигтэн сарви хтам зүгүн хүн динглэн яг зүгган тийш нөгс топин яг зүгга ди топа гахтан нэрэ гэдэг нь та ок яг зүгга намбад хүн ди хсарва чүүн уд хүн ди кивэн яг зүгга канун нэ Tongue, Kurungi Lanusqua, Gavanus got top tongues, come is a top armu, Titan tenda tongta, and the young chicken of Kokuna donuga. One dopa, Nohondita, Chapter the Puinusqua, Gachi took an ambati, a Kurungi not quite young chicken not qua, and the Kuran donu. O Tilaka tondri. Tana chu, Jerkich, Sumlat, which you caught at the joke. Dita was Kinanus Quandi. Arivatum Chivita, Gavas Nalachuk. Та гаю жанчин нан сиэн ерпа азгинин чи гаванэд. А гаю лазгинин замлайон, а гаю нямтын азгинин гаад. Арганин кэнла гави юлти азгинин замшиглайон лагапарт агавачи нямжир томба, томбар шапи цгишигдээд. Кэна нянзу куанди нгэсу топа галаакана жу. Дээд хуан нянзу куга арганин кэнзга нянзу куга гана, а гану тигэ чига азгинин замзиглай нянзу куга чига аргатангнала. Тохортын язгуу гаачи нямжирт ихтэн чиг цэцгэнгүнэр. Тэ гутэн чи хоржил цаваагнын шаачва. 아다와님마 근지 토몽도 통오롱 위에 즈근이는 잠시가 일라지 다 즈근이는 잠시가 어그날라지나서 관디 통알라지나서 합버터 가와치 냠지스톤 세스구노티 다 녀마 다와 사등 알롱등 캄등 나라 진석셰 꾸노 미등 출라스화 아가식 거스글라스화 혼데 녀고 타득 보이나서 근지 뭔디 통이 유튼이나서 구간디 줄느르 준우고 진카 젠카그 안디 즈근이는 잠시가 일라지
0: 양더나블린디니 파숑게 Dere shil mantong yungwante zginin tsamshig tongwa lang gawa chiyori jo patabu wot gzile. Ta shungge jinazukwa di jekir sachani jinazukwa shay tsukilakane jewu gawi kuchas gundukhundi ga lhagangshig zhinri dhukhu di ngonsim ga tongwa tgzile, rga tgzile tamjibdi jinazukwa jekir na di yungsir chag yoti. Di jimtsanga diginangani jinazukwa ga angis shil mantong mungu jinazukwa anguna Azgnyan tsamzga tungnu dhukhu tayang jinazukwa gawaachi waatawa. Damuz kunguni juandari. Gutan titang tambi chanshi khwarjo la gongtang tambi romiga. Chanhui huambar tabi nimaayi jihko tongyi namliin di churchangzi. Di shashchin shigi sonamishang chukhiga nangnyil njelavi arabgaaji izi. Ya taa. Di nangni jokunu. 산송무슴치 선이다 회실 자치 담바가 아주 헌바리 지나주고 특히 님아이 뜻들 다 사지 극자 더바 누군데 니나고 니미스 거다더네 어 니마도 혼디가 지비 굿 호테 먹고 통일함때 니나주고가 마치르 그거지 통일함리 디저정 수군호테 통일함때 니나주고가 엉에스 니나주고 통일함때 마치르 그라 지금 니나주고가 끝쳐보세요다 실치는 수군호
1: 아 고는이라고 찬송고슴치 선이다 회실 자치 담바도 고티 용서 조회 그것도 고티이라고 가 통일함때 만치르즈글라 이나는 디그이라고 잡도 지피 주 하자 문느게이라고 간디 즈그님 고티 아 자통로고이라고 가와랍때 지와트 그질다 아 즈그님치 가와서 고노 아 즈그님은 잠즈그이라고 아르그날아 호커때 가와치와 니톤치 고그이라고 츠리 시와타바 암지 양나 아 자친 알랑아 초지 골피즈 응이스 따위 고급 제저정 아 자랑 직트나 세비 얼그니는데 차충 무글랑 엄츠라 따무치 시와타바 오드지 다락던 커튼가 주고노 아 자친 알랑아 초비 고피즈 어드지래 다 아주 사이 고란 혼데 알랑아가 그냥 거기요지 아주디 야트 피트 어트 다양 특 라데 미트 담무스 그냥 그건데 아 얼렁 안가라 초업시 다 초업시 그냥 그 시대 잠초조 더 흔대 잠초조 너부 잠초 전부
2: ཁྱི ཕྱད མམ གསར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야 능립이 듣고 총총소 지난바 데모이나 다스타치적 산지능진반 된지나 종오르케 롱칭거 운동의 감성거나 총시 죽초치의 고지시비 디술카르마 납지릉거 나총시비가 측거 타통림친 안지나 듣고 총총치의 리톱거 듣고 보자지미야 아리 때나 듣고 총총성마의 희설 따라 동국사로와 근구삼당지가 때나 듣고 총총성마의 영 라왁사로와 고니 아 삽지사로와 종이 회크 소마 지나자와 크리다등이 마임 소자가 방아로기 영 리트크 소쪽등 산더 소국사로와즈 그 고삼당지리 아리 때나 듣고 총총성마의 영 소국사로와 운디나 시금 바바이리 아리비 단지나 아닌데이나 좀바그 단지나 크게 흑적극글이 인지나 토쿠크 사르완디 니브 게르타 사와즈 룬토피 자히 몬덴시 아리타나 쪼쿠총총 참마게영 아 디진트 하랑랑가 갑슈군디 인지나 바바이쿄 갑슈크 샤르팅 쇼르니 영나 랑가 단지나 만당사 영나 카스위고사가 히샤영시 망아요카 디당나가치 하랑랑가 산기그토나 존탕시가 망아즈기오너 데나가치 존탕타 참마 운도이쿄 디쇼감 바바이쿄 대응 파마 등 길긴 탐지게 영 니월더 잡지리 군이 돈득즈르라 하리 데나가치 니월더 진문이노 강아르 지당나 아 다포 다르게마티나레 도쿠총총 참마사지르 나치 아 로중의 주다 진문인그리 디나 도쿠총총 참마그 도중 그 샤등 쇼니 랭가 갑숭데 영 마타데 진성 용어리와이 리 디나 도쿠총총 참마그 십드뉴인자 포자르게마게 영 디랑럭실럭사르와즈 쳇다냠츠리야 Ritana, Luxilla, Sarwanyam, Masipi, Armuntalim, Momagatuk, Luxeti, Yangshir, Jumazina, Chamura, Ri, Longona, Nugutukuchon, Samag, Poor, Jim Tang Santa, Achi, Tangshin, Donju, in a Chamura. Kanyung, Zenzma, Nel Pipa, Tila, Kinji, Vasun Shell, Adamel, Mirji, Duai, Chalung, Tangta, Hooperka, Siga. Hari, Terengjina yang cekang stanchi gituan ibja genang ni xai je genang ni demi datengi lagas laksarwa zi cheta gori siyo. Tana tuku chong chong changma ge ganawa tola nyungu. Chala remu jibab zin, adisim mo la dursya siang. Hargibi tamja doa yi remu zin te tembar siya. Akuta. Ri tana kau chila nantan tambi chib jasar zinu khuy tarta pu tar jimga tarung thang ching donju eko chala ramu jipab zin adisim mola torsya siang argibi tamcha doaya ramu zin ta tembar siasi Ri terang lakshin lenjina yang tuku chong chong chong maga ganar jibga longa markara nyembi waka jili jambi nola nyarju nga riwayin Ri tana shunin jina tangdi na chung shipi ga tsilim tsana godiyo no ga chan chung niga ga nangtu na rgdi zi tuku chong chong chong ma ngu chuk chuk yil tana tuku chong chong chong ma ga shibta nyun go. Ya nyong nibi tuku chong chong chong tangdi na chung shipi ga tsilim tsanga nanga Tipa garchit rigpi shkar kumdani ga cheta gorig siyo. Ri tana tipa garchikato ni da achi gu ma nyung ni shtam. Nang gis nyengi nyengi nyengi yo ni di hanchin ni goji yo ni anartam ra shijung ra rijung la suqwa mangaz ga nyen nar. Chukho chong chong chong ma ga yang nyenbi shor ta na chong ma yikoz gab jing. Tani cho rangi ka shila xi ga shdi, shila xi song na rangi nyen kur nao nu ga li tup ka thob chuk tam chila yang cho rangi ka nahar tam da jik xie li, yang cho rangi ka tam mar chin di zhung dar zgi. Tani jina na chung si pe ga cik ti pa ga shdi ka shkilma shi gida tangi cho rangi ka xi nu ga nahar tam ra shi zhung ri zhung kang rong zgi nga cho jia chi bi xan kan lan ji nang gi si na nyim chik wii chuk chung chung manga zga nyam chui chung nga riwa yin. Tangdi ti pa ga shdi ka nang a Pūtār jimgā gā nāhtam zgā, dān jina shīgpī wā tāng gāwī wā sikwano gā nāhtam yuqwā zgā. Tī hāñchīn nī jina shīchūng zgā, rāwūng tāng kī chūgpū chū sikwano, tani kārchūng āmī sienbā sikwano nda chū chita gōrīg siyo. Jigdī chāmbā rīgpī shkār khūnggā nā ngā nāchūng shīpī jīngshī ngōshtu kachō nī, chī rārgul sikwano sūkchikanda chichō ngōshtu zgīyā. Tī hāñchīn nī yāng shīchīm jirlū, shīchīm jirndū nā gānū 대한진의 시스템 저요가 누구 저거 총총 참마 먹이다더니 좀바보 카와 하모그티노가 시스템 아 초출 나츠치 마타비 셈틀 요세코노데 제트고지시요 지기터 저 디츠건 능소나 저거 총총 참마 케츠가가 닌도 모즈 리샤가 쳤다지거나 처모레 아리 저거 총총 참마 그 자드기 요고즈시라 텅디 나총시비가 치크 찬총 동오 테바가 지기능하시 요엘
1: Chong chong chong

0: 거 편히 보느리. 야야, 나도 아니야, 누가 찍은 줄이? 야, 독보초 같은 말 누가 찍은 줄?
1: 히르가 가르쳐진 자위 가르콩.
2: 로리가 로그시글린 유리 가르콩.
1: 히르저 대무주위 가르콩.
2: 로시저 대충 자위 가르콩.
1: 나중 로른 단세야 리피 가르콩.
3: 독보 총총초. 다다 치초 나충 시비에 가르친 렘친저. 아르비 가르콩가 참프르식당. 나치 히시 초모르. 알로르거 제스튼잔.

야 형님이 조금 총총소 다타치 저거 산지 능전반데 이나 나총시비 가치크 찬총원이와 아르기비 스카르콩인 당디 이르기비 스카르콩가나 나총시비 변신 옥주크촌이 아치 아르굴세고노 소치근데 이나 정마 오즈크초주이 조금 총총 망아즈크 년팅글람니 영나가치 다좀강롱글람니 바질히요지르삼가 히메누가 조금 총총 정마가 십드뉴인자 보자르임가 옥주르르디즈기야 아리에 아르굴세고노데 랑지크 다 오중라 다 진닝게나 크르게 야거 와우 마르말라 소과 야쿱가 사클 카히나 요니 더모가 속치그리 오중그 자이자 보라 소과 어롱칭그 저그라 능성나 요니 멍치와 다 케스팅아 다오니 그게 긴카 능성나 다오니 하야르카 랑구난 요거 요니 능궁와 그게 카지 자긴 요니 더모가 속치그리 다난 그게 카지 차그리 지다나 자르드므라 흥루 지근천라 소과 저흥거리 코나 조스테이크욕 다 그게 진우가 원 죽니 디 한치니 그게 니스츠고 노다 그시게 저간기나 당행기야 그저랭이나 로리다 자식니 저니와레 그게 늘어듬니 아 셀루가 다 나와 저가가와레 그게 위엣임니 루치 잠가능니 그게 나르소니 영 그게 챔피크 스토브지게 셴이 도무스 아즈기 파처 그게 아주 아라마 등자니 이나연 그게 웃음기믹 디한신이 야당 자니영 세와 메니 리그 그거 제슬 파저 제야 섬지 이미 잠욕 그거 리틀라마 티당당 총어거니 찌당당 총어저와 디한신이 그게 송국 토철라 아마 티당당 총어더니 이미 지금이랑 철라 아마 티당당 총 지금이니 티당당 총 지금 잠욕 다 그게 스타주가 그게 스타주 중 통니 아메카인이나 카틀지니 던수 미니 다르군 포무캉이나 랑찰라 다크르가니나 아마 티당당 총식딘 잠거라주 그게 니리진 제나 정르지요니 도무즈 리가 본도군이나 몬부 캄캄이니 모스자 다크르게니나 잔이나 캄서지 단자면 그게 디거 응거 제진 여와영 쇼니 도무즈 그게 우진이나 자서리니 다 수치근데 중국 야캅그 존네테 종이 송칩셰피 아르치 수치근 망토그나가 고독 야캅그 송칩셰피 아르치 수치 아름바 동오리 다주 오크 소아르과그나나 아르그크 다크게 만제던 로니 차즈그르지던나 카루응아르 세지 슬 니피 돈르 살지 되게 연고욕 리티다나 데르나치 아르굴세고노 속창데 아르디즈 조고 총총 상마 옹테당나레 조고 총총 상마게 제그만 주고 데나치 슈니티스 담젠란드가 땅아 초롱싱친 템친나 좀르그 톰정그 단기나 게르긴 카발 하모그티노가 시츠음 체츠르 나츠키 마타피 셈틀 요르세고노가 시스템데 상마 제르로즈일 조고 총총 상마게 셉던 용고

담기라 정은 긍롱그 롬라지 룬더처 파일러 로르트 응슬시 십드르케 소키와니 초릉 업제나 디비 공화인 초릉 밤나 초비인 남아인 온정 초지다동 삼히사바 초릉다동 너순응이바 초라다동 감춘흑줄흥아적바 바이지 히지만디 카톡기비 문등 흑골시기 초지아가 미히긴 폭구이 능슴 총총라 스케완 고브지기지인디야 답스그주사바 하르룩 침치치 잔친만디 초지에 냠타가 먹송라 흑세와등 루수지 처리특바 시경 통근만디 나츠지 마트비 샘틀디 시경 통근만디 아리 냥니비 두고총총초 내인지나 길긴스크 통서절다등이 냥니비 나총시 두고초 니나 샘틀이노 아다 두고총총 창마그 그렇게 제딩데 인지나 그렇게 냥근디 토나 랑원이 담으스그 드나 두고총총시 초나 영 시흑섬드 요가니 능기스 닌토드 요가노 그 두고총총 창마그 영 하랑니까 삼치드 포우자르지마 그라슈그라 포우자르지마 그 리피 카르쿵그 스칼람 데브질이다등이 창마제 로엘라

암체 보전이라서 그런데 영 취식 같은 시비이라서 그 갑바고 그래. 내가 능던 그런데 자치가 감들 외미친 저라와 암 롱츠치 차퍼 톰비 아가비 냠이 노트스인데 다 감들 수고치까와 공마게이라서 그 제로노 아은타 수고노도 혼디글아카네 안디 싸와가노나 아은타 조롱도 혼디 안디 외미케이라서 그 저라와라 롱츠 롱투게이라서 그 그화 온 디그스와이라서 그 제르주니 온 디무스 Manum kita nak cukup andi, ayam cincin kaya luti ko kalau unu kamu tahu sana, andi ta, segala kerjini kita nak cukup sok, ke agaknya niam, orang deh ni nak cukup tenun sih, tapi na niam tu nje jangan cincin nangsi ni pa terhul cincin niam sih, ta yang orang agak pasai tangan sih, manum terhul cincin niam ni nak cukup siapa ni, ta terhul cincin nak cukup cuy niam sih ingun deh sungguh, cuy niam je serut terhul cincin tu terhul niam sih, ta tapi na ni nak cukup kamu sih. Tour shawi yul gangrung wala tuwi nyam tanga dambi shiru to tukhul chibi anam jir tuan baashay pi tsikishik di tukhul di tukhul chi nyam tukhundi di tour shawi yul gangrung wala aranga gang shi yul tila di tour shawi gani tukhuti tuwi nyam tanga dambi goni li chi shiru layang tukhul anam jir tukhul di tuan shik tsikhindi moza ta tuwi nyam zi Ya, tena cakar cina mesti. Tanya kan jangan tu kau kengajar nak cikir. Di kudam cie harjul la sawa ganong nasi aja. Kengji nagmo dhandan ni, tanya zong ti cangcir wa. Tanka dikcim topan de, kacik cawurin jerm cie siwa ti. Ati kan nang tuai na. Kengji ti tanka si shavi. Jadi ke cuma nagmo orang gan dana ni jembati. Tani zong ti zheng heng zhipar chirwi adiga nyechina tanka tinil jigdi adiga lagta topanda tani kalchik zamiyang tsorin jirim chati tahta nyita sabar shao adiga zong tani di nina zukwa shachu lakan jigdi ga nina zukwa tanka ti soka maga nikibka shukhnita hachang nina zukwa chwi chikdukho te nina zukwa jari joku nukhtaba damuzga nina zukwa shukhnari Siwatawa yang nang tu cusum hajin ajiwi surut tu terkejut nyam tomba oh tu kejut le. Tapi orang kejut nazo ko semang ni dia tu ini nazo ko sambat kote hajin jitung ni surut kejut nazo ko kan dia nyam gelakan la yang tomba patawa. Tapi tu kugun tu ni jina siwa jasang ke we angi thamung ke cuma. Taru wata shiwi mung yin ba dang, jigdiga tanka sa pa sukuchi lorji tang jirwa yin shang, lorji nda chinjong kiwi gahtum chi cikindan nang ta sabi, ndar manchi so tig ziok. Tan dukhundi nina zukwa di tina zi, tang chasangi nina zukwa vang ngaw nu, vang ngaw nina zukwa tamung ga chungma zi gata nina zukwa di taru wata sugu nu, di yu nu, ya ten nina zukwa jigdiga nina zukwa tanka samu gu Lorjin tu kau dia ni nak kau jadi, tu mesti yang itu juga kala. Tapi orang kau ni nak kau dengan orang Lorjin dia, kan ke, cincung kiri katun, dengan orang ni nak kau cincin tu kau dia, tegak tak nak kau dia macet tu jadi nak kau dia hara kapung. Tapi jangan ni nak kau dia tu lah. Tapi sejauh kau ke cincin tu kau dia, orang kau jadi dia tangka tu kau dia, so kama ke, anik pun kau ni nak kau ada, cincir TV, cincin itu tergantung nak kau kantor buku ni. Maka gujuan jenazah kuat kuat itu nanti. Ya, kuatun ti tang tempi cangsi harjo la, wancin tempi angsik. Adakah yuni cichang ngomcer nol, nyamur cang hang, hau tempi aksu, nyerlang adikcin horngan cew topa. Agani kondir kacik, suam cehsi wata am tuzile. Ya, tan dosu jenazah kuat di galangji kisar jauh ke, tau hor ke. Di kekerjau, untuk ini nak kau zoom tengen. Tapi cikwa kan, gulaan gudi kawan jangan tu kasih kuno ke, cutum muzak juga nanti. Tapi jangan tu kasih cua, adak ini cichang omcer nol, nyamur cangkang, hau tamir su, nyur tegalang wat gitu nanti. Tiang tu kan jangan tu kasih cua macam cikra, adak ini suku ti kawan jangan tu kalang ke sahaja ni gitu nanti. Tapi cichang ti kawan jangan tu kau cuma lah. Jadi ni nak kau omcer ini jangan tu kau Norm bocilah suhata, oh nyengker tu khutian jenazukua, hangkori jenazukua, cengi zila, tak samu jenazukua, cukai.
다 닝거 땅이 있고 참몬 파르쇼콜라 닝거 땅이라서 그 땅이 다른 거 비슷한 땅이라서 그 하우 땀이 쏟아 그래 다시 죽을 아까는 화터 숨지 담바가 응고랑 땅 아들에 너무 쉐지 오고 뭐 어디나서 그 알랑 땅 놓고 어디쯤 허름 줘도 그지 야 어디쯤 허름에서 그러냐 다 아 네 무슨 컨진이라서 그 어디쯤 봐 어허 그 그러죠 어 초원이라서 그가 더바 간이 온들 흑같이 숨지 그지래 다 그거 걔나 다시 얼가텔인이라서 그한디 제블란이라서 그 가테네 티가 오가치 네네 다시까지 뛰니라서 그 속 죽을 셔 주는 그 냠줄티 다니라서 그때 온들이 그다니라서 건데라다 적클치니라서 그 냠지 다 투이 냠도 그때 온들이 시와다 감지 영나 어떤게 말랑 님을 메르지 로정 몽으로 처인지 속금생 천웅 똑보지라 메르시 참보 허지영 어르 박담 뜻지가 시와다 보 어디지라 단 딜라 착헛 어든가 말랑 님을 메르지라 다 어든가 말랑 수고노 니라서 가정지 무슨 봐 님을 메르지 다 냐마 삐니라서 그 머그도 호티 로정 마즈 거랑 건도 호이다 총거 찬차게 아 네 님을 끄니라서 그 머그티가 알아서 끄니라서 그 끄미 야 초딩나서 건데 특도 호티 천웅 쪽보니라서 그 저르다더니 오다 메르즈레즈나 메르스고노니라서 그 메이 착기니라서 그 지금 여러바지 까쳇그질레 다 첨부 허거니라고 공어를 담다 찍으지 아 허 첨부도 호티기니라서 그다 담모기니라서 그다 원칠니라서 그 담모지니라서 그 조치요 그뜻수 딜라니라서 그 착기니 마시고 야 단디니라서 그디 아 냐 니메기니라서 그 못한체 보고 속금에 티 타득기니라서 그가 특도 호티니라서 그 천웅 첨부즈가 아니라서 그 저래 디니라서 그 메이르트글레다 안디 메이지 착기 여러바지 오 동무사님이라서 그가 어조건을 듣다가 저클진 냠지 저클진 냠지 샤슝 퇴위 냠천실지 안안바 문다와지 다구조 초님디 던지 그거 남바데 안다는 말이 하나 조금 군인이라서 그때나 그때는 다른 와들이 직등 제한테 신하고 다시온 그 초님도 혼자 천실가 남바 문다글라 우선 직등 군인이라서 그 강아이나 하우 아이던 지하나 아다들 퇴위가 남지르 그등 먹다와 아문 아멘 참스 토니르 디와 조스치 나크르독 바 아랑게 님름 타가니 칸 아랑니 쩨스고스마 우트글라 쩨탄 쩨크게 덕허쩨 바스고탄 단 직탄 바가 간다 시샤토나 하우티 가일란 주쿠 티카와 아다디 도코티 하짱 지나 주쿠 트누 가 남지르티 흩던샬라 우조치 거당 먹기니라 주쿠 타고니 디초니라 주쿠 토니르 기니라 주쿠 냠 도코티 거지 아마마디 한치테니라 주쿠 거지 거지 우노 덴데 저도 조조 소속기냐고 낙가 듣군데 아저는냐고 아름게 지금 님드면 오는가 아름니나라 대진하고 같이 와고 저 소속군데 대 총기냐고 어직군데 스타직기냐고 덕군데 어디나 속하다냐고 적흥이니 적흥이냐면이 대 아름게 세민냐고 투이냐면티 실안냐고 지르용다 조조 소속등 아저는냐고 근데 가당 먹다 줘라 아저는냐고 천재도 고셔 봐 대단냐고 적흥이냐면이 야 최근 한때 시작했구나 성지근이라서 어둡두고노라 하시나 돌지근이라서 그간데 저호두고노스화 니단이라서 초이 남지르겠는지 소 능따 아랑인자 삼바 초아파비 시뜨가 링익 남지르 사우림원바 남조바 오드들다 조초이나스 생고즈나다 아랑가 능 삼바도 호티 초이니라서 삼바티 팔샤송에 시룰 호티다 안디 리튼 늑괴냐서 그가 흩뜨근데 숑아 다 안암질군군이냐서 그 세버던 바 답아 디모데다냐서 그 안디 아 저흐지냠지 투이냠지 니가냐서 그 던치지 냠든 제잔치 능시슨 바 화이냠지 헌초연드네 담바리 흩와타던 화이냠지 아랑닐라요피 헌숨소회 연든 긍영으로 와시글라 세무컨위에 남바잼지 흩와지비 추조바 시디지 다른 다른 일 스코노 아랑가냐즈 코 요누고 한순 쪽에 요한든 강당 강즈이나라 떼라냐즈 코 심 큰와드즈 심냐즈 코 지금 나지쟁 그 아나바 오 떼라냐즈 코 지금 가투지 와타베 드무즈 큰고니냐즈 코 조코노 위냐타 아 화이냐 무슨라지 디고든지 호주 자가는 샤죠 저르지 살이 마질신지 아나몽 저진 마시라 통라 너는 마심브르
다 좀 더 제대로 줄어요. 시원하게.

0: 在那个上个来一点那个做送快递，还能够参办你那个各种家那个人人呐，做充给那个做这些都可当不能各种家用。你那么那个去从政给那个做这些都，那人家那可认真的这里那是大三叔叔说个这个从政给那个这个是娘娘有你学特别有你，那么个给那个现在么子个去，但从政给那个做这些都不得了那是。Ni dengi lintsin di naa kichi lochung gergin ka lochung shi tibu sikunu. Nda yang kag guwa landiga. Da dengi lintsin di sonji naa kag dang bo yin. Da ni kag ni ba dang san ba la suqa yang kichi da lochung rinba ka sabshuk su su ka gergin da naa ba zu ka yang kirga da lochung gergin ka lochung shi tibu. Da su su nda kichi lintsin naa kag guwa la yang mamzili la le ju yi. Di dana dengi lintsin di naa kichi Tsulu wadga nang chung kil gong huo zong shi naga chung dili marga jadu lo chung gergin di kirja. Da dan shi kan chung yi lan diga da lo chung gergin zi gengi teka kirga lo chi shi tab. Di ngay tani gergin na jan zi ga tong tong riil. Ya ka tong di chan tong aga di lang ga dan shi kan chung. Tsulu wadga nang chung kil gong huo zong shi naga chung dili marga jadu lo chung gergin di kirja. Ni na kapir gilam nan jewa toki shunik chi gergin kapir dili na di lang ga lang shi gang gotsum. Ya gergin di kirja chu di mo yi na.
1: Oh,
0: Dimo, Dimo, Та чаран гэргэн нүг кап тухтасар гуна рада кап тэг лобчы шэйтан ра на таркэб гэ лобчы шэйтан гэ варнды чапан рау гандар яу кэсам гэн дазу нэ тэнэ кап дарэна.
1: О, я, я. Тэйна, тан дэнгэн нэ ра та рэнгэ сэнэ ужэна сэ чапар юк. Тан дэнгэн рэнгэ тухтун уэш гэн ура таркэм нэ гэс гэн дэгэ дэр юн дэл рэнгэ кад гэна. Та чапар гэ лаханэ сүчэ ва тухта та гэргэн гэн нэ кэргэ та сэнчи дэштан. Танита яна чи сомала тутту татги кури ямман узгла чукканда зуртун дила кандана та чи чапры юк самкыта ата мончил тавлган соны одина ки та сенчина чукку ямман узгна чукканда дугунда та дигуни капта дугутера та тема тукка чи горымсам чунни ата чи яна цу кагнда чата чин бакчин мани тамог натандар ге ата мага мага зги юк самчик хазыр юк
0: нари
1: ཁྱི ཕྱད མི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고마라 삼지기 시키고 디출라스 관대용 어다 마신니 도모가 영은 게 차석 다양 마주 근데 또 근데 이나요 랑거 지도고다 도디오나 다 그쪽 삼순 타지가 있고 삼순 타지도 또 근데 마티노 또 근데 상차미 노거다 준다 타우스 상우스 그대죠
0: 아리리 같은 지역에 고내게 된 그쪽 아 그때는 손자 샤워가 될 건데 토머식 누가 갑 똑같이 클럽지 했던 다크 클럽지 했던 라서 관대 잡을간다리는 도중에 타는 게 된 갑다에 거기다 지금 나 그렇게 다크 웬지나 그렇게 쉬는 게 자신 건의 나라 그렇게 로큰 난자 담냐 망즈기 난자 건글하기 나라 페이지에 송 근데 이나 영 그렇게 로티 했던 뜻게 지금 만다는 나라 대한진이 그 원칙 그 소진 그 로티 했던 라 단급 그 로티 했던 라서 관대 영 잡을지게 요니 대한진이 다 그 그게 손진아라 소트 셰던다 지금 냠뇽란다 런런 냠뇽란다 소판스나 소중이 너무 이상한 소트 셰던 거라가는 지라자가 지금 좋은데라 너무라 요그 띵에 타나기긴 거나 다 가다 거나 대비전디 대한진이다 저기 주 길긴 즈간 선나 초고양나 알파드기 주 안디 젠더스 그란다 존 손진아 디 옌더 그거 소마근 소한디 질루니 참다간 렌디 내근디 좀 내 손야 다 정거 지가 첨부리 삼고 디젠거 그 다 참다간 렌디 주란다 담치고 손진아 그 길긴 그 지 셰터 달로만다 종터라스 건데 시근데요 그 디젠거 길긴 땅 참다가 왈근 렌디 그 건다 존이 길긴 그 갑다스가 통통이나
1: 오야야 Tēnātā, tātā rāngā tōnyōngi nā shēgā kāchīnzī rītā sāmgā tā chī tāngā lōmāzgān tōnā tāndā kīmdāgā rā gīrgīmī gā wākīn rīndī tātā shēgā kāchīnzī rītā sāmgā tā tā kāsāngā tērāng tāwāzgān tōnyōngi nā kārgī tā dāmchīn tīrīv tā inu kūgā kārgī tā hāsarā gīrstīgī chūrān rīndī kūnjī lā kā nā shēgā tābdīh tī nōk Romanda tokundi jiluni ni tamodgin tgena nechi jiluni chunda se ga kachin gari atasam kyo tgena chir ata romadgan sona khori su ina dawno ta chig to ko kge chimna kge chimdag tang santa dawno khori tara to ni sobtana gergin tang hata da bi khori ta to mohtu zuk khori ga ina dawno ta to kota chigri tgena ta ta chir ke gergin zgi ina ni par ta ta somi ni tsal ta yuna yuno ge kge ndondig chosum Onda to konda ta yena mana chimdaga ndaju jenji idali ta yena mana ndaju nda kachindagi no. Tebzhin ta ta chimdaga dhikayang soma ta dhukata kirgi lhubdana yonu ga anitsal ta dhukata dhishukata ni ang rodik chosimra lhubjongra dhishukunda ni har gergin la ta dhishukam jidali jirini kyuntak shiga ta kachindagi risamka. Ta dhur dhina ta gergin tang chimdaga na ta kirgi somi rodik chosimla jilun shepi, ta sambah ta wuzgi chaggoga, aranga ta samka.
0: Nari girgin, ta girgin tan chamdagwaar gin rendi gakko na girgin ta kona kaabdaya kona tebzun shirgak chu lo maari chung na kargi ta chamdagara girgin ta nyamdik chung jina shig shayi de lo suzga yu qari yagtung tamni ndamor damar togu chu chamdag na bazun son jina rati jinta kargi rang shayi de lo tra chaatang itaga kargi shayi de girgin nanda lo tra ganang lo tra gan tsua ay nanda da su suzga zi kaya mi chin nanda girgin na rendi mi chin nanda girgin na son jina kargi shayi 이때가 참득라이나 그 다자룩 참그 초알아 속간다 조지게 지 지는 메인이라는 모이나요 띵이 탄다르지 잘 망아리 요니 너머리 삼부디 생각이 있다 고나 샤코노 저기 긴땅 참득어 그 렌디드 시그가 챔보리에서 그 대신데 대한진이다 주다 소만디 지 리샤코 루셰땅 다존 손진아라 양 길긴 남바조 그 다타르크 존 손제 그렇게 소프라식 찌르랑진 요나 소프라그는 그 길긴 남바조근 데지 그 뜻실 심지 대한진이 딩이 텐데 지 디카이달이 소프라식 찌르그 리샤란데 테르고니도 모라 멍포요 그 요나 영 망아드건 손제 길긴 하는 그 지 달 고르 셰땅 따라 리샤란데 테르고니도 모라요 그 디젠 그렇게 다 소만디 리샤코 르 셰땅데 그 무식 셰트나 요난디 지 산신나나 간다요 그 dīngi tēzūni kātāriyana.
1: Oh, yeah, yeah. Tā tēnā, sirk lūpchōng lōmā shīgān sōnā rā, kārgī yāng lāpshā sūsū gā lēpshā yōnū, yāng kārgī yāngi lūpshū gā lēpshā tūdhūk tā yōngi dōnā. Tīgī tāngā tā, lēpshā ndā tūkhān tā yōkwa nīhkāp tā tūkhā tā, ngī pār tā tsāgī gōgā tā jīnā, lēpshā gōdhī shīpī kāp sā, tā jī tīchūl tūngwa zhī kānā jirb sā jū, tūngwa zhī gōdhī jū tā tā, khantā nī chāng kāchān jī, jī gā tūhā tāng dāmbī ngā nī, nāntun yungā, tā mōn jūg jū tā, tūgūrī. Tē hā nī, tā shirkī tērāng nī, 다 립샤가 라카니 랑그 안데 리그먼데티 라카니 메시가 랑근 죽탄 거 라카니 너무 립샤가 하나카 이 저거는 안데 나 지금 그냥 쯧게나 랑 아직 판토도 엘라산 지금 이 달이랑 거 가이코니 그런데 지금 또 그렇게 소득 그 얘기 립샤가 아 너무 죽고요 단데 지나 그 소득 그거는 거 립샤는 던 죽던 던 죽던 거 라카니 아 다시 근데 람당 박승도 도군도 과리들이 되게 가이고 그 다시 그 람당 박승도 가나는데 마사사기라 요거 양데 지금 소마기 인터넷단 더나 라브린도는 정리들이 소마고 손이 되게 샤나요 소마디라 양 접종라 근데 봐 당하는 파마리 다정 와지 말은 놓치고 그 도모고요 그 도그라 안질질이 그나다 랑그 셈니 길긴게 셈니 니퍼타다 소마한테 도군데 람당 박승도 희고 예나면 희고 그다 레프샤드긴나 로름 깡즈나우나라 특히 포마가랑가 디르나랑가 세미 이따 랍즈긴던 랑즈긴디 레프샤드 자고 코디군도 치고가 람당 타슨트 아다 포마니 스마프신나라 나지 레프샤드 디라카랑가 디양은 바데스나 문다라 나지 랑가 세미 나미나 라노 타슨트 조종요니 도모지 디기나다 다른게 가이 길긴스그레 가이 길긴스그나 다 장신 포마드간 손이용지나 아다 수운다도다 깡즈간 저글고 니가즈간다 야다 저글고 던지다 투우지그니 도모즈긴 그나다 저글군 던니가 수위다리 다치 로름 야람 파르타르 로름 아티카 톤당즈기 아다 와크지 스토미긴 도고지 다치 저글군 다진 디지 마르도 치쿠가 다가 다스잖아 요코 거랑게인이나 타마인 버타치 로름 티카 톤당나라 다치 저글군 만조나 나르진 다치 데프샤라 지라카타니 치 저글군도 도고테 흐게비 에탕 산타타 아장슨 소마타탕 아 냠주 냠드그리 이쵸 토타나나우디다 나스원지나다 비자한직타라노 아시주네 그나 디스토라 토나 그나 디스컵도 도고디다 소마타탕 냠주 냠드그리 이쵸 도고다 가친디 따삼가 비달리 다치 장슨 소마지나 저글군도 칸드니 소이다리 조종니 도모드긴 피아니타 다 지 장디 송우 소마인지나 다 로름 따라 야라 용달리다 그기 디 안다글군이가 망저 이달리 안다글군이가 망저 인노 같다고 듣고데다 스통 짐저 데니다 닌투 도미 아 아니 다다고 이십 안달아 속과 아 저종이다리 말하지 참이도 못긴 그나다 저근 던저고 타소라야 도미 그긴 지나라 도미 그 티즈 거기서 지나 대랑 아 노르제니 도미 그 티즈 저 도모샤 나쯤 마인버 아 삼성 타지자 땅더니 다른 거 고차피노 그든 땅던 자그 삼노가 검리근도 좀 찾던 지코노가 도미 그 속고 고차 도미 다스탄 그 속고 너무 고셔던 더도 더딱 거저리 달이다 더딱 하나 끼요노 사실 좀 이기지나 그렇게 사실시 탑 이 탑 같은 고니나 탑 고땅 저땅 더도도 도마디 하라 뭉다나다 야 지금 도미 데라 카션 신나서 많이 벌 도마도 도도 그리고 다시 안 이기니 또 무슨 리고디나라 야 지금 무슨 재미기나도 안 크로 아 지금 단정이 되게 단정나요 좀 기대라 지금 더 사니 뭐 너무 그 하게서 못 갔다 도고도 되게 도둑 이거 달립샤다 오니 야니다 아망수 클립샤다 아망수 클립샤도 그런 것도 건데 안 다행이나 양 그게 삼촌 타지던 릴도니 아 너무 비엔 안 다행이나 다 지금 다 잠깐 엄마 그러지나 도둑 오니 립샤도 하나 다 상가 가지고 아망수 클립샤 나나 아야나 긴는 거 감도 도고요 아망수 클립샤도 요니도 몰라 다 아망수 클립샤 디나나 그리오지기나 그게 아망르 아주 도마드 도마야 그 가슈브라 딜라카니라 아망스 가망리 가노디 아망르 다치 로로 마신디 감스 아망르리 딘 아키티 탐바리 딘 아키티 요송이다리 다른 거 다 아크 아니 있더니 아미라 스포스니 그런 거 파마 그더니 도모 장기 그러지 되니다 데브진토 아주 나흐트마 가노 코르카 나흐트미 샤큐 디하니 아주 켄샤큐 가노 켓티 토르돌이 그러지 또 똑같아

이가리 지식인군에 성지응오인구나 라미오티 성지응오에 디다고고 데버톤 바는 오지다와진다 땡드군 아자르 통무데 아 아자르 통즈나 훈주즈나 르그 아니니 뜻동 요셰 타제부 타라즈비 죽스 마송어 타라즈비 크스도 존나 디크스 송에 치디득 담자 아자르 통무데 아자거 월체셰 국거 디득더라 치드팔라 월체셰 그 디차니 아자르 통데 아 아니야 아자르 통드노 때도 고때리 아니야 아자르 통고노 아자르 통데 통샤 아니야티 아자르 모로 통타나리야 아디 모로 통이 차니 디타벨라타 아른 거 모와 뎀버스톤 바츠지 므키 타르샤 나위 냠버샤 어조코르샤 데타벨라 테나 다샤 므키 타르샤 그노 샤 시위 샤 샤톤 다 시위 다샤니 치그레 디데케 디냐가 샤링 오 치그치지 디냐드지라 샤링 오 치그치지 디냐 왜라 라토제타나 아 므키 타르샤 나위 냠버샤 저 템버 요 디타베레 템버 요 처 쮸퍼시 끈월 후 다타베리아 츠킨다토 처 쮸퍼시엣 꾸누 어동우 쮸퍼시엣 지나테레 셰 티비 츠킨지기스 칸라 쮸르 쮸르 티비 츠킨지기스 칸라 야 셰트 노테레 티나 셰토 쮸니 스티그레 아니가리아 동우 탄타 스티트 바이도네 동우 탄타 스티트 바이도노 디냐가 샤리 무우 스티트르 샤시와 셰드 구눈 데탕 리시와 쮸르지와 데니가 구고네 데니가 구눈 디냐가 샤리 무우 스티트르지 디냐즈 다 드라 회조조노 뜨뜨니 랏트 흔트 댄 구눈데 체르나 너제피만데 마슬 아 마크가 마크사다 즈흐슬 너제피만데 디타벨라 체르나 너제피 망게지서 라토시파 타임체죠 체르나 디니츠 콘서 디고데 마 디니츠 콘서 데고 디나타 디니츠 콘서 데와라 랏테 힌트 라소케 너제피 망게지서 송위 라톤 식당나 멍게지스 랩테 흔트시 메세비 멍게지스 라톤 식당나 디니엔데 너니 다노 세세 지금의 쳐들나 더 니월더 캐퍼더시 퍼더시 빠라서 빨가 라톤 더 이가리 라톤이나 멍드론데도 콘드가 세세도가 더 허퍼더 캐퍼더 니월더 디 다셴츠 또 다다시요나 빠라즈 빨가 라다트 라톤지 티스문로데 멍게 차히스 송아인즈제 디나티 라톤테 키멜레드제 흑퍼테 쳇퍼테 시 다다 마시나 흑퍼게 빨제 라다트 라톤지 차타 멍게 차히지 차데 차니든트 즉 초드제 디데크 카 차니든트 즉 초케나 아지서 라토 시그르 롱양 롱라 마시정 초도 누가 에 던데 송탄네 아 시그르 시그르 마서 시정 초 마 시정 초도 누데 송탄네 럭퍼타 넘버트 디타 라토 민종노데 츠르나 럭퍼그 퍼타 넘버그 퍼가 라다데 멍게 차키서 송화면 더 라토이엔즈지레 티타크 웨드게 멍게 차키서 송마소트 티카니 라톤게 예만나 타고르지레 다티마나나오노 체케트 체케라지파나 라톤지 징이송화라 아 라톤지 징이송화라 회나 니콘라 해파레 니마셰트 니헤르트 셰유트 지젠트 ᱱᱮᱱᱮᱛᱟ ᱥᱤ ᱥᱚᱞᱟᱫ ᱵᱟᱜᱟ ᱯᱟᱫᱟ ᱞᱚᱣᱟ ᱛᱚ ᱯᱟᱥᱤᱠᱛᱟᱱᱟ ᱢᱚᱝᱜᱚᱞᱚ ᱥᱚᱱᱟ ᱯᱟ ᱢᱟᱥᱤᱠᱱᱟ ᱪᱤᱠᱞᱚᱜᱮ ᱫᱚᱱᱮ ᱠᱤᱱᱤᱜ ᱵᱟᱜᱟ ᱯᱟᱫᱟ ᱫᱟ ᱢᱩᱜᱩᱜᱟ ᱫᱤᱠᱟ ᱠᱟ ᱞᱟᱛᱚᱡᱮ ᱠᱤᱝᱜᱤ ᱡᱚᱢᱟᱛᱟᱱ ᱢᱤᱭᱮᱱᱟ ᱠᱤᱝᱜᱤ ᱡᱚᱢᱟᱛᱟᱱ ᱛᱤ ᱪᱤᱪᱤ ᱛᱤ ᱧᱮᱱ ᱠᱚᱱᱞᱟ ᱦᱮᱯᱤ ᱛᱤ ᱧᱮᱢᱟ ᱥᱮᱪᱤ ᱛᱤ ᱧᱮᱠᱷᱤᱡᱤ ᱛᱤ
ཤེ ཡུ ཅི ཐི དེ ཟན ཅི ཐི

0: 나로로
1: 상관한바 텅디 차트 레츠는 동침 되는지고 레츠디 송득 반득 송자 등 송득 간크바 세랑자시 스타클바 담든추 제접다클바 간적 세랑 등 손머런 친이엔 그 지미 레츠는 나수 양길 좀

0: 인제 코르 페바다 랭괴가 로규기 가져 최든 체급 시 대나유 대대 시진핑기 뒤츠카 시든남데 징니 공병윤나 조규 균균체대 퇴몽토 다르게 기뛰남되고 군변 공양기 변조 코르 시부진 다르베 동하다 묘종 마조하다 냠진님두 뉴규 퉁공소 수균 격공기 냠레 사덴토 동와 미드브징뉴다 청진 변조로 장도 퉁레 장도 데르제소 사다르 격공기 냠레 갸제 동와 사공기 냠레 띵습다 뷔제 토르동와 제체구 중괴조기 상해 냠레 직조 텐니 뷔제 토베 규직 람직 냠준다 콜라시비 콩비기 중고 라글린 따르베 문조 사공스 지디 상해 냠레 직조기 청진 변조로 링디다 신령 음마 둔조 소기 제고 모두 야보 녀르바다 상해 냠레 직조기 콩도 계급라 초디 예지 미드 징뉴 괴주 냠레 디네 주바 텐진토 중국다 상해 냠레지 조지 가구 벤조 냠레 디네 조데 종교로 로숨진 상해 냠레지 조지 콩도 계급다 냠지토 천재 냠레 남장 갸탐발라 다르제 체규지 니니 덴자 조부르 진교 균평 체데 용접기 덴자 고요 중국 수균당 수균 민비 덴자 지지구라 제교로 차고기 카데 조바다 도쇼응엔 바숨다 계공래 개베 지주 예배 니소 독재 국진 로진 커블리제라 동대 동와 최진다 경외 其 panan jie ki denja nyamle la xiong lun jiak ba. Qi jiu dup shu ji jie gup ka ki neng si la ti ju da, qeb si ki denja la nu zi su wa, se gu ki den ling la dur shi dung wa jie nian guo qi gu. Zhong gu chua ji chua ka da nyam du, tun mung da, chok du, nyamle, gun du jie ki denja da ba lak lin dar de, shanghai nyamle jik zu ten ni, kola shi bu denja chui gu lak lin dar be, le de ke jimbo shik du, dun du yu. Zhonggui chua ji shanghai nyamlai jikzu ji dianjia dianne si kangyo jujuru gyabjuru che de kongduo jikab ji dianjia ji ji gui da jianlong la kadai jokpe nubba chiru donggyu zhi. Sumni, mi zawar zingyu tajong che de mirabne mirab hara zedun yongwe mungsi dianbu dinggu. Gyegu kagi lo gyu zhingne da jizu lamlu kongbe tuizam je ji kheju la jindum simsi che de chimzu jikshi da sida lobja. Jikzu kele nyanjuru so ji nyamlai chakye zogba da Mangzhu zhubung la gui di dangde kongduo jiegub wari ki sidun zaro ji sunshu pewa chi gu. Zhonggui chua ji chua gata nyamdu kula shibu shibe ji chungu tungyu che de shanghai nyamle jikzu ji kimzi zaro nyamle uyun henga so Mangzhu zaro jikshi nubba tibwe chiwa tungyu ru gyabyo che du yu. Zhonggui chua ji zhonggui da shanghai nyamle jikzu ji mengshi lopsu nyamle dine zogyu ma se kongzi lubling da luban sukan so namzhan gyu beri jizin da mangzim jikdun ki jizam mutu zogdu yu. Shini, chumu chuduru chagyu gyungyong che de changsha da kurim denbe jujong tuku chandu donggu. Gyegub chichung changma zanyam yonggyu gyungyong da sagu ji le dun te nyamzhu nyamling da tundub ka se chagyu gyungyong ki Lengmyo chudu la dinte geba da midyunba takju yuzam chiba da choma nyamle la dinne tumungi jenlong la kade joba che che gu. Shanghai nyamle jikzu ki kola shibyu jujung chungu langlin darbe te bedun rengxin ki nyamle chagyu ru zhonggui chua ki gyabgyo chagyu da Shanghai nyamle jikzu ki kurgyu lamsu modu tuku changdu dante tabju da la dara leju chiru donggyu bygui shugyu inbe losim jikdun ki gigab tibbe mangwa rogda la gyoba che de tumungto Sāgōngda kōla shībī jōjōng nā shō gyūrō gāsū shō gyū yīmbā shī. Xī Jinping kī, zhōnggui chua jī chua gātā nyamdu, Shanghai yī nyingdub jī tārjā mūdhū tūmbur rīngwā dā, Shanghai nyamlai jīgzū jī zhōnggyūrō lō chū yī kōngbī tāpchū tūnggyū chībā, bīzē tībē tōwē kōngbī ngūngyūrō hūdā chībā jī chēdī, mērī kī lē wāng jīgdūn sōpa dū gyūrō gūdī dōngchī, lē kī tībē chīwā bīdū yū jī nindū nā yū. Cōxiu kōngduā jīgab jī gūjī bī, Shanghai nyamle jikzu zu de lo nishu zenga yi rin tobe kongbe ki chumze la kelen kangli nangwata. Shanghai nyamle jikzu ki segui ki denja targe che genlin ke chenpo kodoyin che de kola shibu denling da benjo kongbe ki mangdu dabur gyurube nguzin na yu. Choga ki suidu kongdo jikab yinbe zhonggui jikzu kongbe ki che du leki ke chenpo pyubara ngakzu che bata. Nido nishu zenga lu tenjin uzo ki tabju tungyu huda che bata Shanghai yi nyingdub modu tarbe dongwa. Lamsu zhugyong tuku changdu dongwa, chepsi te penzun yiji cheshu cheru dongwa, chongdunda majo, cenze, nugyu, nguza, tunji zhita, kozhu zhita, penzun zhidu suwa kekongki nyamle sabdu dongwa, mangsim jikdun sabdu dongwa, lakdang zhide denja ki jenlong sabara kade jobo je che de yunrin shidida tunmung kongwe ki liu sarba zumgyu mudun chebashi. Gyundo Chibe Geji Tupabki Duntu, Shanghai Nyamle Jizuki Kondo Gigabki, Tunji Nyamle Chide Jizuki Shukin Tipshu Chirudungada, Tibe Shungzhang Lugdun Yongkyuru Gudi Dande Sagui Tiranda, Zimlingi Shidida Dini Targe Jegichi Nyubi Tibe Chiba Dungyuri. Kondo Gigabki Gujibe, Shanghai Nyamle Jizuki Kondo Gigabki Zobda Linzin Hanzoki Bishikaige Jagdamla Mingda Gunamata Je Yongzha Chibada, Shanghai Nyamle Jizuki Zinzinki 최주이기다 된자 지구타 전론라 카데조베 촉두디네기 수위 도고디네기 수위제 소비주다 커습체교로 적진제바 대신 된자다 변조로 매주직내제기 념례다 증조조경소라 흉륜격규 충제이제 니슈잡게라 최된총유 전두토 퍼기스된기 니동이슈저주 론에 니동이슈저빈류 로고르키 상한념례직조기 제고르조시계급기 갱코르규 댐빕체바시 蔡奇당 왕이소 공세기 최근한 쇼유바시
1: 디글레코네 비베네츠 산네디게 투츠 다와구베 체지닌기 체조르 계급기 주시 시진핑키 비시카이크슈 상하이 냠레직조기 통뉴시베 손도르 쇼바탄지 고뷔투 잔냠탄 쿠린덴페 점니 남망젠 투모토 탈비단디 티웨 창샤 루튼키 콜라셰베 주용 원주르 용와 체구 시크베 송셰 케치 나와시 시진핑키 타딘기 총규토 냠제게 소기 뉴바레 쇼뉴게 규타 남앙 점니 뒤주르 미휴 티토네 상하이 냠레 디수키 콜라시베 주용 규르규타 투정도 동회 뒤럽기 겐팅을 휴 민가레 점닌기 로게 균도 균유르 강 조신 규바타 젠왕 링루타 초장베 링루 송교 링루제 도초수 타신 균페 원자 계급 망치회 젠왕 첩시 켄리 미치바타 동투타 젠규 친드 메파 각동타 지류 친두 매파라 랑외 폐게타 계지 냠레레 된테 점링기 카티토 잔냠가 토단제 저규로 리고 시신휴 니외 로셰신 콜라시비 로조 응외세 퇴부 돕시리 신테 계지 돕쇼기 둘셀라 리지 딩섭 체규로 규디 동신 유배 점리 남아 젠두 규로 배 피초니 도도 매바식시 점리레 남앙젠 강저시 괴삼 계급카 남앙젠기나 지다라 슈바타 테르 규디 동 괴삼시나 계지 지조기 튜몽기 무진 직도 듄데 랑린타 루규기 시시르 택토베 담가 양타치 규시 데나휴 시진핑키 겐제 그룹베 계급 침부식 김백문데 종규 잔냠타 쿠리 덴페 점리 남앙젠 탈비 후다 동규 당왕 잔냠타 편준 진조 체준니 자외 자퇴 임바타 토뇽 쿠린 덴바타 챔종레 지송 쇼준니 동미기 랑체 인신 총망 진루타 줄린 림묘 체준니 각제 텀람식 임파 니편 냠게타 군편 콩야니 피제케 카쇼힌 계급카 시중타 창신 의수제 강식 인송 상마르 왕자 잔냠타 고급 잔냠 드림 잔냠제 용와 타존 차크 콜라시비 로조 계급니 남한 차단기 투비케 진식인라 남한 진라 구디동베 각제 투수식게 인페 계지 차든 추기 투접 정신타 담시에 왕자 치로 동크 미리 용기 투문케 진탄 탈비 동급타 세신니제타 미세 진도 태도 전시 체제 총예제 토론회 계지지와 침정제도 교화를 구디동크 계급 침표의 티웨이자 내치티 딜람송과 탈 침정을 낭신체디 콜라시비 정신기 간내를 냠내 제네 카대조크 점링토계 자퇴의 계급카키 전묘 제네 주부타 계지직수 계급카키 투몽토 댐비체교 타중차크 냠제제 소지 왕차타 순수 자수치급바타 콜라시부타 사공기 충망람수 나초 나르웨 퇴조로타 뉴시용화치크 폐제기 주시리미디 고예 냠레 타종치바타 청진타 인류기 해바섭디 라제 사지타 폐제기 중제기 계급카기 미만라 템바토바르 지구시 내두나휴 시진핑키 상하이 냠레 지수지 로니슈쟁의 인기 공비 중화규 계급 신비 발탄 김지 계급 발은 계급 침부타 계급 충의 발을 제기 지외 비순되바타 점리시비 멤버로 체가타 변조로 진보르기 시제직 학점기 공비 돕수 직두세규 나르웨 튜지타 나르웨 순수 댐페 상하이 냠레 직수지 점리 남앙제르 구디 동치 돕수 티외치와 리게뷰 통외지 초카키 루규지 피초 침부 콩도 추바르 치바타 튜럽기 겐트크루화 미 조어르 짐파 차주기 티듄 균형 세파 잔냠타 구린 댐페 점리 남앙젠 튜무토 탈비 동화 제체디 나르웨 창샤 루튠키 콜라시비 주용 문주르 용파르 구디 동화타 라단 지디 미르게레와 직튠 소버 준규시 대나유 시진핑키 上海娘的这组的女伯准备提为另外车去全国卡松端那瓦的即上海娘的这组的独秀了电台阿西亚坦有肉刚子亲们台阶空为了固地东区母体上次准备谈明为被女伯准备七八谈不再脱被聚集蓝记娘准些有提阿西亚坦有肉刚子亲们空被去盘的忙不谈这句切的平均吞金九若谈偏不多日节盘苦个娘对谈台阶娘就切七苦 2. 上海娘的这组的落住了电台，可能是被落脚空别多些东西。上海一年都特别多啊！谈上海娘的这组套鞋，弱的团结谈，家家当地，西地区当些七八谈，空别些娘秀短盘，娘来去这三组盘，娘家去冷不丁话接七块。三，上海娘的这组的拆住了电台，怎么能是被九九九九推上的东西？
2: 若的这部来，那这米这部谈，该在学里这部来，正规没这盘。娘主娘主娘主在云中写的，杰克卡，可能是被九九出，这娘俺学过谈，用克托偏给托别了各地同学写一把写。上海娘来这组的日国的主席杰克克克斯坦的总统扎帕罗夫希，传说足球男娃谈。上海娘来这组的空岛杰克贝俄罗斯总统卢克申克谈，杰克的总理莫迪。
1: 伊人杰总统披着西吉祥，哈萨斯坦杰总统托克伊夫，帕克斯坦杰总统普京，塔吉斯坦杰总统拉赫蒙，乌兹别克斯坦杰总统米尔杰耶约夫，蒙古杰克坦，阿塞拜疆，亚美尼亚，以及俄罗斯、土耳其、维吉南，德国所连续杰克杰国际名的谈，提醒两者杰所杰重新国际历史所，杰吉塔社会杰更过我从头学一把写。
0: 从多马所空，习近平、扎夫罗夫相片，措施特别操办，操作了各式设备，所有难修不马塞，两地这边的军区不是。再其他王希说，空袭期结果修一把是。这个内功呢，别别能出。这个内功的中央认真内功的牛日节，过去一头，上海娘们的这组的，不在台北，台北空白工具的用法，七八大规定动格，写开把东北签约。这个内功呢，别别能出。
1: 三年底的退休，到我国别参加年金安卓。杰克杰主席习近平的功德彭丽媛，便是开个书，克克斯坦的总统给功德沙发路外捏着回，年度年休资助率，上海娘们的制作物作节，功德娘们的七个难学一把谁？彭丽媛，阿拉而且杰准康托批出了性格，扎巴罗瓦希，卓心亏本，苏维学难学。 彭丽媛起，这月杰克国际杰棍的塔连图，克克斯坦起，每日日内针对了西南瓦马塞，前天古巴的越南瓦塔，提及一年三一破张数，日在成都了西南区。彭丽媛起，爹们还想请不脱，成都不去就在抢出不脱。克克斯坦起就在不南，中国人成都塔别日七八日忙怎么用瓦的各所需求塔，中国是莫瓦错了，克克斯坦起那忙配送钞票，每日日内了塔二三天牛肉土不吃去，日瓦月结送一把谁？
0: 这个内容呢，别别能出。三年这个退休，到我国别参加年纪去了。阶级主席习近平呢，年度退休资助率，上海人们的这组的欧洲了，小出不得。克里克斯坦了，阶段怎么能就来过了这一月？别是开个呢，先阶级，克里克斯坦的总理卡萨马里伊夫说的，那么当都拍片修罢了，加了月。
1: 这个内容呢，别别能出。 三年底的退休，到我国别参加年纪公墓，也可别主席习近平，协同男主的兄弟，开罗的票据新不谈，以及别总统陕西也连续带来，以及不来集团参政能干部谁？习近平他功德彭丽媛那么年，开罗是阶级南唐土票据了新格，总统陕西当今天，卓新亏本苏维学南学，奎罗马克三天马票票你说，如大日今天亏掉新学不谈。 埃及给匈奴陆琼克，中国谈埃及给克尼布给他的拥有前天，习近平当街参政人批判了朝鲜溃败各所需要把谁？习近平克一度松懈那瓦谈，中国思想谈中国迷茫给测不晓得，埃及思想谈埃及迷茫了，拉什姆随便给参政谈，面对上不需要拿去。习近平克。 中国谈埃及杰克尼尼，昔日他的会纳为杰克西金不谈，随军在朝龙我东给人军推不谈，陆军有人担心，蒙西点不远。前这座年龙我敦促哈松人，杰克谈四个月推不了军队其他的军事，杰克尼布他的派出所处，策划出地谈，两面两面用我进行去。 你为罗先生，俺俩呢总统塞西党领土，中国党埃及区区用特区首席指挥官，从今南北空兵用华人的这些学。杰克尼比七十天平均一切七次不谈，你别念别了有些重点托盘，全马肉类食品、血蛋蛋白质药品，空兵中心被杰克杰在做尿系统，全体肉类级别村的。

0: 中国党埃及给中国党给和尼泊尔恰巧是一笔两类，提醒土木土土库鲁切新片，给及他四国给内端铁三下的节日抗力加油团，中国党埃及给全用特军肉的职位空白帖，酿土切西定就。
1: 中国党埃及给杂志去陆地旅游三百宗教行写电脑语，蔡奇塔王毅所批准名的南部济南兄弟批出了新闻。埃及独家对中国熊泽启木华料理强项南当土批出了加入新闻。第二个内部人士，大我国别财经人，开罗罗佩的埃及了阶段层的单位参的了，阶级主席习近平给埃及给多数确定差别的。 최근 차바라 지둔 계급 차바라 제기토 고조도 기도 냠용기 롱어 된주 닝도 체르게기 경남 사르바 시베 챙겨 좀 이베유 시진핑기 중국당 에집니가 시베 덴베 나와의 계급니 인신 니게 미르기 지조 공비라 자지 선배 교노다 외동 초배 인내기 진노로 계수 표유 중국당 에집기 시베 친부니 머시 바다 인부 유역야 펜준 이민 지기유 나외 다르고 일람부 롱동 균투비 자조 조공기 공도 참조 진용미 롱어 든주 이공 중국다 에집파라 응유수 친지조대 중국 사르바다 어렵다 아버지게 계급파르기 자조 냠래기 고무치유 롱어 든주 이철롱규 중국다 에집기 제와대 계지 균도기 최감 택대 토다 바르숨도 카조 미교받다 노 미교와 그쇼 총도 땅 매배 중국다 어렵다 중국다 아버지게 냠딥 냠래기 미그비다 공배 조심배 계급 파라 자로 냠내다 튠지 로그지기 미그리야 교류 중국당 이집니 도더 바르숨도 차와 촌디기 닝니베 뿐다다 냠래 니게기 류기 초배 로그다 자로다 펜준 제시리 진배 리그룹 된배 비준 자냠다 펜준 이지 제배 학삼 남다기 초보제 인시 대나유 시진핑키 중국다 에집 계급니가 공배다 다르게 조배 각제 투점수 내유. 중국 롱아젠기 철교 중업에 고야부초대 중국 남배 태럽젠기 넘버사르바 후다기 되신유. 에집기 지둔 계급사르바 쪽준 찾아보봉아 최대 니동숨주 탐발류 폭둔기 초수 공덥침부 등교 제신유. 중국 조기 에집 조다 냠도 교용 텁주로 대지와 딩섭도 동화다. 중국다 에집기 레왕직둔 소바조교로 그리다한데 냠도 태럽쟁은교용화 제도유 진행되나유. 시진핑기 중국당 에집초원이부 펜준이지 지수 섭도당대 자조균증기 미비치해봤다. 펜준기 디베키벤다 도구로 제식해진라 모두 겹교로 치바 결국가다 진북하게 빼리 냠래 딩섭도 동화지기 토네 중국다 에집기 자조기 균두 유바 미름내 미름하라 규주치구 니베 냠게 용어 제대 냠도 공배 동화에 제시치바다 공배기 텁주지두 딩섭도 동화 부재 도배권의 규직 남직 냠준 치바 냠래기 명은배 돕쇼 옹옥등 후다 치바 은열이 냠래기 파동 갸지 동화 제기 토네 중국다 에집기 니베 냠래라 족다 미베 규쇼 능그 장수 제방은데 시베 삐리기 미비치네 롭소다 유고로 첸제 최대 류제 나제 독십소기 삐리 냠래 딩섭도 동화다 계급 니비 미마 펜준 시도다 저등기 제타 탐도 다한데 중국다 에집기 교용 텁주로 대제와 공배조교리야 교수 사르바 사미제바라 뉴바다 미리기 레방직둔 소보조교로 그디 동치 시베기 돕쇼 응알레 망와 직도 제구 봉분 염십기 등교 시바다 흉장 장대라 송종 집에 동네바 치바 총망 증로 오만 락렌 따르와 총망 로그레라 흉륜 격바 콜라시뷰 중국 침부시 투무토 등교 여부 치바지 제대 점령기 시디 대닝아 송종다 계지 장샤 장대라 송종 후다 치구 락당 제바당 심쇼 직제기 중국당 어렵다 중국당 아프리게 염래기 니지바 치바다 중국당 이집기 염래기 비둔 편제 갸게 동와 어렵 점령다 제도 체받다 아프리게 감사침으로 겹기 체배 이집기 믹스의 서법상자 둔비 체받다 중국당 어렵기 냠래기 넘버 침봉아 뛰어받다 중국당 아프리게 락당 제대 태럽전기로 대 자주 침부 줄라 구디 동교 둔규 띵섭 체받다 중국다 어렵다 중국다 아프리게 냠래 두둔 둔규다 댄도 양주 톱교로 구디 동교의 시대나유 시진핑기 중국 조기 이집초다 냠도 통매 섬두 미제받다 ngazin chidugi, targi egyadagi lambuito, penzun gyabgyoda bebdab dungyu chede, nyamdu rangsui gyegabgi kongbeida, gyegab nyibu jiwe, tibwe zidu dimbe zungyuru dödyu yu jesungyu.
0: 这个雷库内比为内区中国集合级主席习近平期埃及普给团村镇党委各部的人三年底给团村党委国别蔡静宁中国中央龙之年轻集合雷库期直属前边习近平给聂布南委龙之接边埃及给班马东边切过题埃及给解释开路书尼尔巴西 埃及总统塞西希点着陆军军队，停止切割德拉安尼尔的这些的许愿。塞西希点着陆军南埃及塔中国捷克尼贝帕的七十周年龙骨团组合的点着许愿告诉，停止中国龙骑三支所每座人的旗切割百瓦梯。埃及给南巡塔中国南巡派的这支旗三百左右把塔。
2: 捷克尼贝罗族长卡谢人给杂志社木塔推木亚美军用前的捷克尼贝民办了，他给他也用阿尔贝切瓦用瓦切巴塔，怎么利用来批给他写的用瓦的切帕的日故几个月结送去。埃及三角的集团部长拉什万切古鲁修巴马塞，点着陆军装甲南区。中国塔埃及捷克尼贝切普西塔变作了人类，年就是说来日开启明的查检区别，关注加拉切古鲁修巴西。
0: 习近平给聂布南会龙骑级别俄罗斯给一般面谈，主席习近平给松懈谈，综艺领域界开启南昌片，中国松这片龙骑查件，雷根切一把谈，天南组边出了批给谈，现在三对，军康西边，基础芒族所以决定出一片，铁托年，主席习近平给人类的看着养不谈，迷茫空头过路费，自我什么村就一把谈，中会西边给推木民别三百村大谈，推了三百九团，过了西部前去人谈界，基地台这些就一把事。
2: 明天内送，来前提埃及捷克年轻雷控塔纽约藏布年轻雷控提醒，提醒三角雷控，你们年轻雷控，提醒埃及别插班的说，埃及给祖军年轻塔提醒，埃弗里克龙城那支肯尼耶苏维奇年轻雷控，彻底出走你学习年轻雷控，和埃弗里克这边年轻雷控说，埃弗里克祖军年轻的托东北去一把谈。
1: 多数确定参观的他，确定参观的，几天结合参观的说，以及给祖军研究的松竹哈赞他，一旦给阿吉那丁松竹的内控他，就是天气曾经松竹的查瓦说，俄罗斯过去祖军研究的去，只有那句东北菜不是。这个内控呢，别别认错，也是这就看个总理李强给大瓦古别菜经营给，其中毕竟图，俄里的中国女总给用俄语连讲给，连人别连做的，听你说不得接着那句。 李强奇，他来台湾阿巴拉，主席习近平给总统特朗普的领导，毕竟他建筑难的，屯门西屯开进日本人不下南域。中国二里的领导，这个你比做大给特区内的西路松，你别人家家地动阿达，米顿别吃了，妥当的存在为咱们吃的中国的二里，给咱这边特区点领给这话对不啦？规定当对于中国党二里。
3: 边疆女总给伢们来了，熊人叫狗呢，却你比能耐就乖乖人了，让他别当个养人。中国的右边二里开来的陆军人手，他就吃不了呀。中国各地胡大东都有了，二里桥呢，中国脱口的这边那段，他就点点这边是万洋吃的有。二里堂中国女总乌云连钢琴，让我给小金木头，东北切的，中国的二里这娃，点领的军人，军队容我姐姐，空白用我的呀，各地东区是万有接送有。 二里桥的明年，二里所总来的中国边疆的空白的团众了，心血已经空余了。中国的模特连年的七百呢，获得学不得。中国的马脚企业切入当地，中国空白周围有人给绕得的。二里的中国这边，给咱这边读书，点不行，切就引些送友。吴正龙，空白的接着拿学友。
0: 三个链接，空白三角的热搜看人气温度拉他，马上他们行，来前艰苦难看，到我这里拉他，三百拉十。
4: 每米大几克，俺就六百出几斤。每米五几克，俺就六百出几斤。出几克，俺就出至两百七。长度有别，这就是木质形式两百七。
5: 米几克这样是江浙切磋。
4: 扬州人民这碗的，俺们这边的扬菜是的。
5: 色素康是的，鱼体闽南姜味是。
4: 미리카기 경제 약계당 퇴문 고비는 중화 미리기 속자 내서당 독쇼 내서 여완 내서 제의.